강인우, 고정곤이 노래했어요. 만나워십 결국 함께했습니다. 윤성 버전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죠. 또 풍성하게 편곡돼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레이션이 또 화려하게 또 정점을 찍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나워십의 결국 함께하셨어요.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울림이 깊은 가사죠. 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임을 고백하면서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 두 번째로 띄워드릴 곡은요. 소프라노 양재희의 음성으로 원더풀 라이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성악가, 독일 칼루스 국립음대대학원 최고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실력파 성악가인데요. 천상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소프라노 양재희 씨의 2집 원더풀 라이프의 타이틀곡입니다. 고 신상우 씨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했고 이민욱 작사가가 참여한 곡인데요. 클래식의 품격 그리고 현대적 감각에 어우러져서 놀랍고 멋진 삶을 주님 앞에서 꿈꾸는 그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프라노 양재희가 불러드려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원더풀하기를 바라면서 원더풀 라이프 함께 감상하시죠.

0: 넘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썸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18분 5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카펠라 찬송가 두 곡 이어 띄워드렸어요. 아카펠라이드의 찬양으로 주 예수 넓은 사랑 앞서 들으신 곡 아카펠라 힘스 앨범에서 이 교회의 참된 터넨. 우리가 익숙한 찬송가인데요. 아카펠라로 또 함께 감상하실 때 느껴지는 울림이 남다르죠. 계속해서 띄워드릴 곡은요. 연주 찬송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자 브라운 워십의 또 리더이기도 한 이승호 목사님의 십자가 그 사랑 피아노 연주곡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프로테스트 박수경 1집 더 비기닝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분위기를 좀 살짝 바꿔서 플룻의 경쾌한 리드미컬한 느낌 살려서 띄워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그 사랑 피아노 연주부터 만나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예수님은 배신당의 심판을 받고 처형되어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다시 만나셨다. 11번째 날 여정,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을 쉬운 성경으로 요약해 읽어드립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동의했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돌 던지면 맞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며 더욱 열렬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겠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다에게 곧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레데아마루의 박현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까지 이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복음서 본문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매일 조금씩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클래식 한 곡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곡을 소개해드릴까 많이 많이 고민하고 매일 네 어떤 곡으로 좀 아침 풍성하게 열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와요. 오늘은요 세계 클래식계를 뒤흔들었던 한 청년의 뜨거운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께 이 아침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악장을 보내드릴까 3악장을 보내드릴까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3악장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듣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준비하고 있고요. 3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클래식을 잘 모르시더라도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요.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역사상 최연소 만 18세로 우승을 차지할 당시 2022년도 연주를 담은 공식 음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주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에는 마린 올소비고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중에서도 오늘은 3악장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전율이 돋는 속도감, 템포, 몰입감 아주 뛰어난데요. 지휘자 마린 올소비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는 장면이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대목이기도 합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오프스 넘버 30 피날레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이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샬롬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총 연주 분량 14분 28초에 해당합니다만 아마 클래식을 잘 모르거나 잘 평소에 접할 일이 없으시더라도 임윤찬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멋진 연주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짙은 슬픔, 낭만, 또 섬세하고 투명한 타건이 너무너무 몰입감을 크게 일으키는 임윤찬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연주로 오늘도 샬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서 음악 본연의 영혼과 깊이 교감하는 천재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참 자랑스러운 연주자, 클래식계 역사를 새롭게 쓴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3악장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감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서 심판을 받고 또 처형됐고 하지만 장사 지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동적인 힘과 에너지를 오늘 연주 속에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끝곡으로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 시간 여기까지 띄워드리기로 하고요. 매일매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했고요. 지구상의 이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열정 넘치게 연주한 인물은 없었다라고 하는 평단의 극찬을 받은 이 연주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차임이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저에게 콜을 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의 물질로 뭐 저의 건강으로 제가 너무 정말 하나님한테 둔감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소망 권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나를 더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1: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들을 목도 다치지 않고 허리도 다치지 않고 정말 그 발 뒤꿈치만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제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죠.
2: 주님께 다시 붙들린 김소망 권사님.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1: 제가 아이가 아들딸인데 저희 막내가 또 그 예능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능 때 만난 학교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극동방송을 소개를 했어요. 네네, 안 믿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앱을 다운받아서 예, 그때서부터 듣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24시간 잠들 때 외에는 예, 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지요? 그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이 내 삶을 선교의 길로까지 이끌어갑니다.
1: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제 안에 그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예,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은혜를 받았고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면서 예, 제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바로 저도 그 도농동의 교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삶으로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부터 해서 동남아시아까지 다 선교를 저희 딸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2: 죄악 사슬에 매여 죽음의 길을 가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처럼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방송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1: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갈급해하던 그런 영혼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송 선교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심장이 요동치고 정말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 이웃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네, 섬기고 싶습니다.
2: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합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아들 태영아, 태영이 너를 낳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시고 정말 바르고 착하게 성실하게 잘 자라줘 고맙고, 아빠 엄마에게 희망이 되었던 아들, 길고 긴 그 학업에 끝을 잘 마치고 또 대기업까지 취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만나게 하시고 예정해 주신 보람이를 만나서 더욱더 반가웠단다. 앞으로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연연해 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엄마는 기도하면서 응원한단다.
1: 엄마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이 되어준 귀한 아들. 이 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한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저희 친정 아빠 구원해 주세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주 후에 신정에 다시 찾아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겼듯이 저희 친정 아버님과 친정 어머님 세족식을 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친정 가문을 구원해 주시고, 형제가 6남매인데 저희 오빠 김봉상, 저희 여동, 저희 남동생 김상권, 저희 여동생 김수경, 김미영, 김상영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가족 구원의 소망이 또한 큽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만큼 아직 불신자인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 가족 구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0: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김문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나와 닮은 사람을 이렇게 찾을 때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뜻은 나와 같은 그런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 상호 테라피, 치료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나와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질, 내 체질, 내 성정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홍콩 영화를 만든 동방불패, 영웅본색, 천녀유혼 그 영화를 만들어서 홍콩 영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게 한 그 제작자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중국 영화를 보면 꼭 이렇게 내자로 나오잖아요. 영웅본색, 동방불패 나오듯이 저는 오늘 세 가지 동병상련, 작심삼일,

심동체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매우 성질을 내고 싫어한다. 아주 혈기가 있고 노골적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성질을 부리고 저렇게 싫고 좋고를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가. 2절을 보면 그도 그의 그 신앙생활이 아주 두 마리 개가 있어요. 선입견, 편견이 가득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다. 내 하나님 뻔하다. 내가 옛날에 말했다 아닙니까? 반드시 이래 된다 했다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고국에 있을 때 다 말한 대로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빨리 내가 때리치우고 내가 다시 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빠릅니다. 빨리 포기하고 빨리 결단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 니노에 대해서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빨리 다시 서로 도망갔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은 너무 구딱다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너무 꼰대 같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시대 정신에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성질을 부리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마저도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3절에 보면 내 차라리 막 확 죽는 게 낫겠다. 이제 막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내 막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삶의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죽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2장 7절에 가서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을 느꼈으면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썰랐고 이런 나를 만드셨을까? 이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부적합함 같은 이런 사람을 기가 막히게 들어 쓰셔서 나중에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재활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그 초반에 나오는 말씀 성질내고 아주 싫어하고 싫고 좋고가 호불호가 분명하고 이런 아주 감정적인 인간적인 모습은 야곱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남에게 지는 게 싫어서 형님 발목을 꼭 붙잡고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약탈자,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을 속고 속이는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건 성경은 기록하기를 네 이름을 바꿔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을 고쳐서 야곱의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말 한마디 듣고는 우울증이 급우울이 와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려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우울증 환자를, 이런 조울증 환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쓰시냐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을 엘리사가 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최대 선지자고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원팀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쓰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만들어서 이런 겁쟁이를, 이런 우울증 환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과 엘리야가 그대로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신약성에서 가장 추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곱 귀신에게 붙들렸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걸려도 사람이 더러운데 악하고 더러운 악귀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 붙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면했던 그 십자가 현장,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면했던 그 무덤에까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따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하는 영광을, 특권을 누리게 된 여자가 성경에서 가장 초접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허물많은 베드로, 허물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수제자를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의심이 충만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약 성경의 가장 확실한 개인적인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모세를 봅시다. 부르게 나이 40살에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서, 그 왕자의 자리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이 될 때까지 희망이 절망인 세월을 살았지만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최고였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 가장 원만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이 이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당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했으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가정에서 새 남매가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라비는 죽을 병에 시달리고, 언니 마르다는 일만 열심히 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배만 잘 드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코드가 안 맞지만은 그 두 자매가 죽을 병에 걸린 오라비를 잘 섬기고, 이런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는 마마클럽을 만들어내는, 그렇잖아요. 신약성에서 예수님이 가장 신방을 많이 간 가정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인 사람이에요. 거침없이 담대히 앞만 보고 나갑니다. 바나바는 관계중심인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싫어했던 사울이라는 깡패 같은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교회에 들여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최초의 선교자입니다. 권위하는 자입니다. 실패한 조카 바나바도 백해무익한 그 마가를 바나바가 유익한 자로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가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집니다. 최고의 목사님 둘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요? 선교팀이 교회가 쪼갈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것이 세계 선교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원팀이 됩니다.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바울은 바울처럼, 바나바는 바나바처럼, 바오로처럼, 뭐 그런 또 노래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환상의 팀을 만들어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계 선교의 깃털을 놓고 그런 이방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체질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모기도 잘 물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금방 두드러기가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예민성, 과민성, 우리가 여러 가지 질, 어떤 사람은 어째 그래 암이 잘 생기고 온몸에 혹이 생기고, 이런 우리가 다 요나가 아니고 요상한 나로서 살아간다고 봐요. 체질이 특이하고 성질이 별나고 집안

마다 개인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야곱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요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동병상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요나를 3일 동안 특수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3일 코스의 영혼의 응급실 3일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요나가 볼 때는 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이 철천지 원수의 수도가 니노웨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의 니노웨가 잘 되는 거는 그냥 정서상 싫은 거예요. 기분상 감정상 싫은 거예요. 그 니노웨가 잘 되는 게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서로 도망을 가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가지고 물고기 배속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삶아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금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런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사망, 어둠의 세계에 3일 동안 내려가신 이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이것을 최고의 기적으로 설명을 예시를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 우리가 농산, 어촌, 청소년, 초청, 무료, 작심삼일 학위 수련회가 3년째 합니다. 굳이 작심삼일 수련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소년 때 한 번 은혜 받으면 평생 갑니다. 한 번 작심해 봤자 3일밖에 안 간다는 뜻이 작심삼일이지만은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지요. 큐티하지요. 또 작심삼일이니까 3일 수요일 기도해 하지요. 또 3일 지나면 금요 기도해 하지요. 그러면 3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새벽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찬송 부르다 울컥하고 기도하시는 분 기도에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 단어 한마디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필이 꼽혀가지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신다는데 이름을 바꿔주신다는데 작심삼일이라는 게 이 고집불통 이 혈기가 많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충분히 새 사람을 만든다는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룻기서가 딱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엘리멜렉이라 한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풀어가듯이 오늘 요나서도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선교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몇 구절을 Q&A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에 가서 보면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대급 회개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어마무시한 복음 전파가 열방 선교가 코앞에 다가오고 눈앞에 펼쳐질 건데 너는 니느웨가 꼴 보기 싫다고 너는 네 기분 나쁘다고 네 감정 상했다고
홧김에 도망치고

기분 나쁘다고 자빠져 자고, 너 뭐냐?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그 말씀이 1장 6절 말씀입니다.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예배 듣기 싫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 8절에 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 눈이, 네 누구니? 사람은 항상 정체성이 중요해. 정체성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엄마의 딸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누구다.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는 촉매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촉매적인 리더십이 뭘까요?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비로소 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자기 해체가 되면서 형체도 없이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가 있는 그 너희 집안에서 며느리서 사위로서 맛을 내라. 네 멋을, 네 삶의 그 멋을 내라. 쪽팔리게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네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냐? 네 생업이 뭐며 어디서 왔느냐? 일깨우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안하무인 기고만장이 되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네 마음대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입니다. 고난당함을 통해서, 이런 숭악한 일들을 통해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를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에 나를 떨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공들이, 예수도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이 훨씬 더 착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지 요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살려보려고 하고, 이런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착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네 너의가 아니고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자소를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때 비로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그렇잖아요.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성질 부리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 나무 이파리 하나 가지고 박넝쿨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는데 이게 네가 가당 찼냐?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아끼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다릅니다. 이는 이 나무 이파리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야단을 피우는데, 하나님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 못하는 12만여 명의 생명을 아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늘 살피게 됩니다. 우리는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혼자 섭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 사흘 동안을, 이것도 작심 3일이 나오는 거예요. 3일을 걸어가야 큰 대도시, 제국의 수도입니다. 4절에 그 3일을 걸어가야 될 수도 니느웨에 요나가 꼴랑 하루 동안을 외칩니다. 그것도 축복의 언어가 아니에요. 심판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반드시 망한다. 심판을, 저주를 외치는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0: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 뒤에 가서 보면 왕도 대신들도 짐승들까지도 다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꼴랑 하루를 전도했는데 심판을 저주를 외쳤는데도 왕과 신하 모든 백성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교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가서 보면 요나의 전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와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의 선교, 신약에선 요나의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 지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룻기서 1, 2, 3, 4장 중에 요절이 룻기서 3장 10절로 저는 봐요. 룻기서 3장 10절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하다는 이 룻의 라이프 스타일. 뭐 돈 많다고 뭐 부자라고 뭐 잘생겼다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인애가 베푼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룻이 복을 받았듯이 요나 3장 10절도 저는 요나서의 요절로 봐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니까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을 보고 탁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것들을 심판해서 썰어버릴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듯이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주 감기도 걸리고 자주 배탈도 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 내 몸에는 사방에 혹이 생기고 남들은 멀쩡한데 저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끄떡없는 인간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노다지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체질 때문에 기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상한 나가 도대체 나는 이게 뭐냐는 거야. 어찌 보면 인간이 아리까리하고 이게 내만 좀 별나고 내만 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는 좀 신앙적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적인 요나다 야곱이다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동병상련 또 작심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찬송하고 얼른 돌아서고 작심삼일 그래서 일심동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나도 이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극혐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존경하며 성교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모든 포도원의 근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연로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김문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0: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우리를 향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들의 꽃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거나 앞날이 보이지 않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구수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잠언 14장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하셨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모든 나라와 민족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당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우리 오늘도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음씨가 좋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진리의 말씀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본받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부산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드리겠습니다. 전하가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맡기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소망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 살리고 치유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입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9215번님이시고요.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서 오고 있는 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목사님,
1: 네.
0: 우리 9215번님께서는 정말 애청자님이시고요.
1: 네.
0: 소망의 기도 매번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은혜가 되고 함께 네.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간절한 기도 제목 네.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우리 9215번님 예수님께서 수로분에게 어머니에게 그 내려주신 그 은혜, 그 구원과 치료의 은혜가 사랑하는 따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0: 주님,
1: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은 사랑하는 딸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0: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방포로를 시온으로 돌릴 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렸을 때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9215번님 심령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1: 아멘.
0: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이 정신질환에서 놓여 깨끗

0: 자유를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딸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이 시간 고침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시는 사랑하는 딸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9215번님 기도하신 대로 꼭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3923번님입니다. 포항 죽장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1년 365일 건빵으로 사활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전도용품 구매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창고에 전도용품 걱정 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셨습니다.
0: 네. 네, 3923번님 이렇게 귀하게 목양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에 힘쓰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1: 아멘.
0: 저도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버스킹 전도를 해봤지만 전도는 가장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 아멘.
0: 이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쓸 것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고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1: 주님.
0: 이 일에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포항 죽장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하늘 붙드시고
1: 아멘.
0: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시간 시간마다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일이 있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용품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활을 걸고 건빵으로 365일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많은 심령들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1: 아멘, 주님.
0: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귀한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용품이 부족하고 구매할 여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전도 창고에 용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쓸 것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실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90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해 주셔서 신랑 월급이 잘 들어왔지만 100만 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말일까지 해결될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는데요, 목사님.
0: 네.
1: 요즘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 네.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네, 빨리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쓸 것을 아실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 가정의 재정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 9507님의

0: 믿음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재정도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극심한 가뭄의 때에도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 샘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사오니 감사함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재정을 채우시고 또 남편이 하는 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907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꼭 해결되기를, 기도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087번님입니다. 아빠가 폐암 말기신데요. 제가 아빠한테 전화 통화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하셨습니다.
0: 네, 7087번님. 사랑하는 아빠가 폐암이라 하시니까 주님.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1: 아멘.
0: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빠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 감사하고 감정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1: 아,
0: 스트레스가
1: 주님.
0: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 주님.
0: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근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상함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내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폐암 말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7087번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빠도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심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능력으로 신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구원과 치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빠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교회

0: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청년부를 섬겼던 지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은 물론이고 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1: 네, 우리 익명의 애청자님, 말할 수 없는 그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청년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 그신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러나 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그 무거운 짐보다 더 크십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 형제님, 우리 청년부 지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비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주님.
1: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극심할수록

0: 하나님의 위로도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청년부를 섬겼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그 힘든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바라볼 때에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그 지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려운 근무 환경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도 활짝 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이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 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 지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출입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믿고 이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기도는 내일 이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1: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시편 150편, 시 150개 중에서 회개시가 보편적으로 7개, 7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50

11편은 가장 유명한 회개시입니다. 이 시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이 시는 회개가 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 왕입니다. 이 참회 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지어진 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전성기 시절 생애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죄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당황했던 다윗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당시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장수가 아내와 헤어져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분명히 아내와 잠자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거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아의 듬직하고 우직한 그리고 진실된 그 성품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전장에서 죽어나가는 동료 병사들을 생각하던 그 우리아는 차마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갑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왕궁 문 앞에서 그 다른 병사들과 선잠을 함께 잡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통한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완전히 디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불리한 전쟁, 그것도 모자라서 최전선에 배치를 했다가 나머지 병사들을 뒤로 후퇴를 시켜버려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은 이건 살인교사죠. 살인교사를 한 거죠. 죽인 것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힘으로 좀 더 연약한 자를 상하게 만드는 약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범하고 아무런 회개도 없이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타락해서 죄를 범한 것도 문제지만 그토록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1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읽었을 것이고 제단 위의 제물도 이전처럼 그대로 바쳤을 겁니다. 아마도 신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박살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새벽제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의 내면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 양심이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화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그 괴로웠으면은 내가 종일 신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괴로우니까 종일 신음합니다. 그래서 내 뼈가 쇠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 하나님의 손이 낮밤으로 주자로 자신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옥이죠.

지옥 같은 1년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의 심령이 마치 한겨울 추위 속에 서 있는 앙상한 한 그루 가로수 같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덮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절대 그대로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완전 범죄를 꾸미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항상 깎듯이 존대했던 다윗 왕은 습관대로 나단을 상자로 모십니다. 그러나 나단은 그것을 거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비유로 이야기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접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의로웠던 다윗이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냅니다. 옥자를 잡고 있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판결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두 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윗이 그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정의로웠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로웠던 왕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내민 그 미끼를 덥석 문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손가락이 다윗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It's you. 당신이 그 사람이라. 순간 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을, 신앙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비밀을 아는 놈이 있었구나.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단칼에 나단 선지자의 목을 날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는 절대 권력의 시대였잖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닙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 나단 선지자만 거기 있었습니까? 그 나라에는 다른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단 하나 처리하는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다윗은 목숨을 걸고 서 있는 한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시편 51편 3, 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시든 인식을 하지 못하시든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죄 문제는 인간의 망각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아닙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담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돌아보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의 기도가 끝나면 죄의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마땅히 떠오르는 죄 없이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걸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아뢰셔야 합니다. 우린 자주 너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기도합니다. 도매 처리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죄 지은 것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묻습니다. 뭘 용서해 줄까? 잘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엄마 사주세요, 제발. 아, 뭐 그냥 사주세요. 아니, 뭘? 여러분, 이런 건 부탁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할 때, 아니, 사실은 기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좀더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퉁치듯 기도하지 마시고, 낱낱이, 일일이 특정지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매값으로 용서를 구하지 마시고, 소매값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아를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 철학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내가 당신들 기독교인들에게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용서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찾아가서 기댈 언덕이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겸하여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면 이 어딘지 모르게 이 고백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에게도 그리했고, 그리고 함께 전사한 병사들에게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도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 죄는 단수로 적혀 있지 않고 복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개인의 한 사람의 죄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언제든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반드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마치 주님 외에는 나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지은 것이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그 권력을 오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셨던 그큰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행한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범한 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범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입버릇처럼 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언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기갈기 한번 찢어보셨는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산하고 가야 할 것은 없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저녁에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에 꼭 넣고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저녁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손가락의 기도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아직 불완전합니다. 제가 용서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짧을 때 십자가가 어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십자가가 마치 용서 자판기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회개라는 동전을 탁 집어넣으면 철크덕하고 용서라는 상품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자라가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그게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느껴졌고 잘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용서라고 그냥 좀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믿고 종종 회개라는 동전을 넣고 용서라는 물건을 쉽게 그렇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든 용서는 마치 질 나쁜 자판기 커피처럼 값싼 위로를 제게 제공하고는 어김없이 잠시 후면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값싼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기도에 용서의 내용을 넣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뜨면서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내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마치 나는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 앞에서 뻔뻔스럽게 행동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아픔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 기독교 복음이 잘못 표현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게 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용서의 교리를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양심의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회개를 보고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내가 손해를 끼쳤고 내가 가슴을 도려내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가벼워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가 참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에 더 예민해야 하고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법인데 실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남용입니까? 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 부분은 고스란히 내 책임인데. 기독교인의 진정한 회개는 말로 때우는 그런 무책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게 유형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이 속건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값싼 회개는 자꾸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가난한 서민들을 등쳐먹었던, 그래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끝없이 늘려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늑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만약 자신이 불의한 구조 속에 들어가서 재산을 축적했거나 그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임금을 착취했거나 뭔가 뇌물을 받았다면 그거 다 개워내겠다고, 그거 다 토해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그 사람의 회개를 참된 회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영을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이 일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지 않는 한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죄의 서클을 무한 반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좋은 아버지임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으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붙였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또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질수록 회개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영성이 막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맑아진 영성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개가 끝났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상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0: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유형무형으로 상처를 입혔다면 찾아가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갚아주셔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이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때문에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들 있을 겁니다. 다윗은 1년을 묵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민했습니까? 죽을 맛이었죠.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1년 동안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할 의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끔 매개체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진대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부패한 본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 손가락 세 번째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1: 감초인부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ABC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개혁주의교회협의회 ICR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ICRC 총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인천에서 진행되며 세계 38개 회원교단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번 총회가 바른복음과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중심의 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보수 개혁교회들의 국제연합체인 ICRC에서 예장 고시는 창립 회원교단이자 단일 교단으로는 가장 큰 비중인 48%의 개인 회원이 소속돼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 KMQ가 어제 경기도 광명에서 선교 포럼을 열고 이슬람 세계의 회심 동향과 미존도 종족 선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마가 주요 선교회 해외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무슬림 회심 운동 82건 가운데 69건이

0: 21세기 초반 12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국제협력망 회의에서는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 100여 명이 모여 사역팀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직접 섬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교 대상이던 이들이 선교 주체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무슬림 비접촉 미전도 종족 97곳 모두를 현지 단체들이 입양해 전임 사역자 1,1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남아있던 8개 종족의 입양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처럼 서구교회나 외부 선교사 중심의 구호 방식에 의존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지인 신자들과 이주민 네트워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대안적 선교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착교육기관을 퇴소한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돌봄 공백과 외로움 속에서 이단단체의 밀착 포교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복음 양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와 현장 목회자들은 80세의 북한 이탈 주민 김모 씨가 하나원 퇴소 후 병원 동행과 식사 지원을 앞세운 이단단체에 미혹됐다가 정통교회로 회심한 사례를 공개하며 이단들이 일상 점유형 밀착 관리를 펼치는 반면 정통교회의 지원은 명절 행사나 일회성 생필품 전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 현수폴리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 시혜 대상이 아닌 복음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돈과 물질을 넘어서는 1대1 제자 양육과 지속적인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 국제교회가 주말 근로로 돌봄 공백에 처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을 위해 조건 없는 아이 돌봄과 구호 사역을 전개하며 다문화 선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은 박정림 목사 부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부부의 5세 자녀를 위해 주말 돌봄을 자처하며 신앙 강요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개척 이후 13개국 이주민이 거쳐간 구미 국제교회는 모국어 성경 봉독 예배를 비롯해 뇌출혈 노동자의 의료비 지원과 사고 사망 노동자 장례 집례 등 현장 중심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문화 감수성과 실천적 관대가 다문화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사상 첫 3위에 오른 가운데 양국 크리스천 선수들이 경기 직후 센터 서클에 모여 감사의 연합 예배를 드린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잉글랜드의 부카요 사카와 마크 게히, 에베레치 에제 등 3명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프랑스의 다요 우파메카노, 트레노 찰로바 등 크리스천 선수 4명과 함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평소 소속팀과 SNS를 통해 신앙 정체성을 고백해온 선수들은 승자와 패자의 경계를 허물고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며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승전 직후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대조를 이룬 이번 연합기도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차임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

0: 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된 허황된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르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때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성과 그걸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어렵고 고통 있을 때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둡게 않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 않은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했나 뭐 했나.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 뿐이요. 없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반대는 거 아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평범한 순간과 생각지 못한 순간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요, 마커스 워십의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Thank you Jesus, Don Moen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아멘.

0: 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리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내게 이런 분 내 진정 사모하는 홀리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인의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타협과 거센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히 정직과 공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쁘게 봐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써서 듣겠습니다. 용맹스런 구원의 용사는 첫째,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라고 해요. 분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활약상이 대단하죠. 그런데 처음 등장한 무명의 새 용사의 행적은 이렇게 화려하고 자세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개인적인 능력은 두 번째 새 용사가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분하야를 가리켜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 표현합니다. 19절에 나온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용맹스러움은 개인의 능력과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과 화려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큰 승리를 얻고 큰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 여겨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분하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가 용맹스런 용사이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참된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능력으로 용사가 되려고 애쓰나요?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무엇인가요? 용맹스런 구원의 용사는 둘째, 차별 없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24절부터는 앞에서 언급된 여섯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다윗의 용사들로 충성한 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요. 이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이었어요.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사람은 물론 이방인인 아람, 암몬, 햇사람까지 다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다국적 연합청의 용사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는 것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신 지역 등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반응하며 동참하기만 하면 개인의 능력이나 출신, 가문,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이타적으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데 무슨 출신과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사들의 이름 앞에는 출신 배경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출신 덕에 용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고향과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곧 용맹스러운 용사인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꼭 쓰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내가 속한 그 장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에서 정작 빠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는 요직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압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압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 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결코 사람의 능력과 도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낮은 신분이나 부끄러운 과거로 위축되어 있진 않나요? 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리라 여기며 굳게 의지하는 요압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이 결국 자기 야망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로 살아가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늘 뒤처지기 싫어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제게 무릎 십자인대가 세 번 끊어지는 큰

0: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 일로 저는 죽게 엎드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늘 믿는 사람은 참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 의견 없이 순종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게 믿는 사람의 성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저의 야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주님은 저를 인정받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고 지금은 부모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 소그룹 리더로 섬기게 하세요. 나아갈 길이 막히고 오직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이제야 지금의 예수 믿는 소그룹 리더 자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내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달아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겠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첫째 용사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를 비롯하여 둘째 세 용사인 아비세와 분하야 및 요압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한 용사, 그리고 24절에 아사헬부터 39절에 우리아까지 31명의 용사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용사 명단의 맨 마지막 가장 강조되는 자리에 햇사람 우리아가 기록됩니다. 우리아는 이방 헷족 속이었지만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도 34절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밧세바와 범죄하고 이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뼈아픈 수치이자 회개의 제목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아를 용사 명단에 정확히 기록하시므로 그를 영원한 다윗의 용사로 기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구속사의 계보에도 찬란히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다윗 역시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사는 우리아를 빼고 요압을 넣는 것을 당연시하지요. 그러나 구속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내 인생에 빼버리고 싶은 우리아 같은 이름, 떠올리기도 싫은 그 사건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품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재능과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게 맡기신 무명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용맹스러움을 자꾸 행위와 자격으로만 여겨 큰 능력이 있어야 용사가 된다는 생각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저희입니다.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한 무명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승리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우고 싶은 우리와 같은 이름도 정직히 회개하며 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에 저희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BBC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인근 비무장지대에 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보이지 않던 도로가 위성사진에 포착된 건데요. 위성으로만 파악된 도로의 길이가 100km는 넘는다고 하죠. 이 도로를 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흙길이 쭉 이어져 있는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남과 북의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두고 DMZ를 형성해 왔는데요. 북한이 길을 냈던 이 도로의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260m까지로 가까워졌다고 하죠.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DMZ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했고, 또 군 병력과

장비 출입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는데도 말이죠. 북한이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그곳에 도로를 만들고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더 설치하면서 최근 들어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분단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북한 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의 한 줄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북한 땅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파주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9945님,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어요. 이곳이 북한 땅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북한에 대한 말씀이 와닿고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또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아, 더 그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개성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는 그 군사분계선 지역까지 계속해서 길을 만들면서 좁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2km의 구간은 그곳은 공간을 이렇게 두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100km 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길이 100km를 넘는 길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OAP데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장마철에 강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지뢰를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 전쯤 북한이 이곳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최근 들어 지뢰를 더 매설하고 철책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국경 요새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땅이 변화하고 남과 북의 그 변화의 바람이 속히 불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포천에서도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어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이 길을 내는 그 길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비 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9148님, 아, 북한이 이 1년 동안 내고 있는 이 길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포항에서도 출석해 주신 9733님 반갑습니다. 용인에서도 와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586님이시고요. 새싹 회원 한 분 더 계시네요.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80년이 가까이 분단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다문화 가정이시라고 하신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빨리 북으로 함께해

소망합니다.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운 포항은 능수화가 예쁘게 늘어져 있어요 하시면서 또 7201님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줄한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아멘, 아멘이라고 외쳐주신 9148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의 한줄한 줄이 방송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출석 인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찬양 후에 오늘의 북한 상식 또 만나봐야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 상식, 북한을 알아가는 시간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상식, 여러분 정답 보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북한이 DMZ 지역으로 조금씩 도로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폭에 걸쳐서 설정된 완충지대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남과 북으로 4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동해와 서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지 오늘도 보기로 함께 해볼게요. 1번 111킬로미터, 2번 248킬로미터, 3번 500km. 참고로 북한에서는 그 길을 내고 있는 길이가 100km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하지만 뭐 이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래도 100km가 꽤 긴 거리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가 된 거고, 한 가지의 이 계산인트를 드리면 이 DMZ에는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보니까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을 두고 있는 이 DMZ가 가로로는 몇 킬로미터일지, 그 폭은 2킬로, 2킬로에서 4킬로미터. 물론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길목을 내서 일부 구간은 뭐 200여 미터까지 좁혀졌다, 북측에서는 그렇게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협정에서 맺었을 때 폭은 2킬로, 2킬로에서 4킬로미터. 그리고 동과 서는 몇 킬로미터일지 1번이 111킬로미터, 2번이 248, 3번이 500.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도전을 기다립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 그 냉전의 유산인 DMZ가 몇 킬로미터일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오늘도 정답 도전해 주시고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받아봤는데요. DMZ 비무장 지대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가 가로로 몇 킬로미터일지가 문제였어요. 1번이 111km, 2번이 248km, 3번이 500km인데 힌트로는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수학 문제여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정답률이 어제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248km죠. 200m 간격으로 1300개가 조금 안 되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부터 동해안 고성군에까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군대가 주둔해서도 안 되고요. 무기가 있어서도 또 군사시설이 설치가 되어서도 안 되는 조약 협정을 맺었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곳이 그렇게 인적이 없다 보니까 두루미나 뭐 저어세 수달 아마 자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온 지가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면적만 하면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꽤 큰 면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냉전의 유산 이라고도 불리는 이 땅이 속히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곳이 복음 통일의 산물로 또 남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77번님은 역시 운전하는 분이세요. 비디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200km가 좀 넘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주님께서 북한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와, 번호도 단번에 외울 수 있는 번호를 갖고 계세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아들 밥 해주다가 보냅니다. 북한과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번 이라고 보내주신 1099님. 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1099님도 저희 정답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93님도 맞춰주셨어요. 아기랑 병원 가고 있는데 즐겁게 참여해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진을 가시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993님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수학 문제는 200m 곱하기 1000개, 어렵지만 이번을 잘 선택해주신 4956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나와서 적응이 안 됩니다. 얼른 통일이 돼서 경계선을 허물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숫자가 우리에게 반가운 숫자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이 귀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비무장 지대가 이렇게 쭉 가로지르고 있지만 2000년 이후로부터 뭐 개성공단도 있었고요.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있는 여러 합의를 거쳐왔었잖아요. 지난주 문제 중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그 실례죠.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상식,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6년 동안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그 무수한 합의 가운데 이 철도와 이 도로들은 우리가 이어보자라고 착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운행이 중단되고 또 북한에서 이곳을 폭파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했던 흔적들이죠. 그래서 총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잇고자 착공했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1번 두 개, 2번 네 곳, 3번 열 곳. 한 곳 한 곳이 지금은 물론 오갈 수 없는 길목이지만 복음이 오갈 수 있는 그 길목이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과 북 가운데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이으려고 착공을 했었을까요? 두 곳일까요? 네 곳일까요? 열 곳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려봅니다.

정답 3번 하고 싶은데 2번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한 분은 열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 곳이 아닌 천 곳, 만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2000년도 이후에 남과 북에 남과 북을 잇던 도로와 철도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목들을 통해서 분명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일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는 그 길목들이 몇 군데일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두 군데일지, 네 군데일지, 열 군데일지, 1번이 두 군데, 2번이 네 군데, 3번이 열 군데. 도로와 철도 가운데 착공을 했던 곳이 기준인데 오늘 좀 어렵죠. 방학 시작한 딸과 듣고 있어요. 실향민들이 꿈에 그리던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570님. 지지난주 우리 문제 가운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의 꿈이 이 철책이 무너지고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한 땅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길목이 속히 열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받아보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 또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해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자,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식 퀴즈 두 번째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정답은 3번 열군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더 많아져서 하루속히 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새싹 회원이신 3120님 너무 귀한 소망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도 3번이었으면 좋겠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또 파주와 개성을 잇는 경의선 도로, 강릉과 원산을 잇게끔 했던 동해선 철도와 동해선 도로까지 네 곳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또 오프닝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북한이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2년 전에 이 도로와 철도를 일부 차단하고 폭파하기까지 이르렀죠. 앞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던 3120님의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그 방법으로 또 복음 통일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길목 길목을, 복음의 전달자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목 길목을, 무수히 많은 길목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파주에서 통일 기도 행진으로 교회분들과 함께 갔을 때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통일의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4154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북녘 땅으로 바로 달려가고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영원하도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면서 또 소망의 한 줄도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선정 통해서도 선물 드려야죠. 7706님 하나님 속히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번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조금 전 파주에서 주셨던 4154님과 그리고 3120님 천군 만곳의 소망을 남겨주셨던 5189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선물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오늘 새벽 예배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정답까지 보내주셨던 503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작은 상식들이지만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상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한 중보자로 먼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생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화신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증거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에 대해 교훈을 얻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신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달리 성자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시며 또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사람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비록 일부분이지만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있고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정의를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당신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신 분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화육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니고 나타내셨느니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회방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고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사

0: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멍에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메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나이가 차고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소를 세우고 그 옆에는 나이가 어리고 힘도 약하고 경험도 없는 소를 세웁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고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소가 리드해서 가면 어리고 경험이 없고 힘이 약한 소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이가 많고 노련하고 힘이 세고 경험 많은 소가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줄 터이니 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좋은 대로 살고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를 나타내심으로써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화육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를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 얻게 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으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7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펌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1-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인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으로 시작되는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절 말씀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맨 끝에 붙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도다라는 표현이요, 맨 앞에 붙어 있어요. 맨 앞에. 첫 시작하자마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다른 조건도 필요 없어요.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가 나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망설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야만, 무슨 내 만족의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온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말은

너무 하기 쉬운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형편이요,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사망의 줄이 그를 에워싸고 있어요. 스올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어요. 시인의 마음 가운데 환난과 슬픔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포함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이름하여 애굽팔렐이라는 시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팔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절기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요. 마치 우리나라 명절처럼 한 가족이 다 모여요, 한자리에. 그래서 식사의 자리를 나눌 때, 그 유월절 만찬, 저녁 만찬을 나눌 때 그 식사를 하기 전과 후에 이 찬양의 노래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팔렐에 대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살려주셨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그것을 기억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개인의 인생들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사망의 줄에 묶여 있고 수월의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과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그 식사의 자리에서도 이 애굽팔렐 시편들을 부르셨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은 116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모습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해 보렴, 내가 들어볼게, 먼 발치에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추고 우리의 입에 귀를 대시고 들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의 옷자락을 땡겨요. 이렇게 막 땡겨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이, 다 듣고 있어. 얘기해. 이렇게 안 하죠.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추고 내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가까이 대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실 때 그런 모습으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존하신 자리에 그 높고 높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추고 귀를 대고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들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낮추고 귀를 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마음에 그런 섭섭함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안에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그 깊은 탄식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골방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리를, 마음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 그 마음의 소리, 기도의 소리, 간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대단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건져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형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에워싸고 있어요. 수월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환란과 슬픔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 온갖 상처를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배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질병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재난을 당하고 사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수월의 고통이 없습니까? 직장과 사업을 감당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들마다 그 시간들마다 어려운 순간들을 당하게 되는 마치 지옥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환란과 슬픔이 없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과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사망의 줄로부터 수월의 고통으로부터 환란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께 구하오니 이 사망의 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하오니 이 수월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께 구하오니 이 환란과 슬픔의 마음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과 기도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시인이요,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깊은 구원의 의미를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담아놨어요.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 첫째, 주님은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허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사망과 죽음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둘째,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삶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손으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넘어진 우리의 발을 건져주셨다.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때로는 가시덤불에 발이 묶여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져서 상처나고 피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상처난 우리의 다리를 만지시고 그 상처난 부위를 싸매시고 부러진 우리의 다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완전한 의미가 어디에서 이것이 완성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국민한 마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인생에서 흘리는 이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다리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넘어지고 상처나고 피가 나고 부러진 우리의 인생의 다리를 다시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눈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다리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장난 인생의 다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천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추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에서 얻는 그 재물로? 그 인기와 명예로? 성공으로? 지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금은보화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날마다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에서 무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단기 선교의 현장은요, 딱 이 고백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장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으로 모여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요. 그 무주에 곳곳에 있는 마을들, 다섯 개의 마을로 쫙 퍼졌어요. 퍼져서 집집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길을 걸어갈 때도 손 꼭 잡고 걸어오고, 교회로 모셔올 때도 손을 꼭 잡고 모셔오고, 교회에 앉아서도 그 옆에 딱 청년들이 앉아서 한 명 한 명 앉아서 어르신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들이 잡고 있는 손이요, 그 어르신들의 손처럼 안 느껴지고 예수님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더운 날씨입니까? 그 좁은 부엌에서 우리 대접하려고 음식을 막 장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삼계탕 200그릇을 준비하신 거예요. 삼계탕 200그릇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뜨거운 삼계탕을 준비해서 차에다가 싣고 그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삼계탕을 다 대접하시는 그 손길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을회관에 시설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불러서 미용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의료 사역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어느 권사님들은요, 여러분, 슬픈 난타를 들어보셨어요? 슬픈 난타? 탁탁 치면서 막 어르신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율동하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좋아하신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허리가 구부러지신 어르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춤을 추고, 아유, 우리 권사님들이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저는 봤어요.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다. 알겠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네 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뭐 대단한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줘야지. 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내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고,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내 부모들에게 나눠주고, 내 자녀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눠줘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띄우는 라디오. 자,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아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끼아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있다가 이제 문자 또 어플을 통해서 정답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아라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핸드폰 꺼내셨죠? 그럼 지금부터 새끼아라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출연이신데, 예, 우리 여산 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윤찬영 목사님 우리 새끼라 네. 애청자셨는데 처음 지금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어디 지금 좀 긴장되시나요?
2: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0: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그렇지만 이따가 우리가 이제 꽁트를 할 거니까 네. 꽁트를 하다가 이제 긴장을 서서히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꺼냈거든요. 목사님,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는지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2: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청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을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꽁트로 여러분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듣고요. 문제를 듣고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는데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그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방학,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이죠. 바로 방학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같이 한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쓰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나머지 그냥 방학생, 무교생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방학생, 무교생들에겐 저희가 통화를 해가지고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가 준비가 돼 있을지 예,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오늘도 또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멋지게 꽁트 대본을 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너무 재밌다고 또 이렇게 또 집중 못해가지고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끝에 질문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방구석 방랑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멘탈 케어 방송 무료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요셉입니다. 오늘도 눅눅한 감옥 바닥에서 사연 접수해봅니다.
1: 실례합니다.
0: 실례하세요.
1: 쏙쏙 들여다보는 무료 꿈의 몽 상담소 맞나요?
0: 맞아. 아, 무슨 꿈을 꾸셨나요?
1: 자, 이제 정신 한번 차리고. 자, 어제 꿈에 포도나무 가지 세 개가 빛의 속도로 자라더니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거든요. 제가 또 높은 양반들 음료 확인하는 고위직 관원 아닙니까? 제가 정성껏 착즙해가지고 파라오, 아니 대통령 VIP잔에 싹 대령했습니다. 이거 완전 인생 역전 꿈 로또 맞죠?
2: 에이, 꿈에 나오면 그냥 비타민 부족이야. 내 꿈이 찐이지. 난 머리에 흰 광쿨이 세 개를 입고 있는데 맨 윗 강쿠리에 파라오를 위한 최고급 디저트 크로와상이 가득했거든. 근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고. 이거 대박 맛집 차릴 징조 맞지? 완전 K-디저트 해외 진출 각 아닌가? 찐 대박은 내 꿈이지.
0: 빅데이터 분석 들어갑니다. 나뭇가지라. 광쿠리? 세? 오! 두 분 다 키워드는 숫자 3이네요.
1: 설마 30억 자산가?
0: 오! 축하합니다. 포도나무 가

0: 세 개는 사흘을 뜻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입니다. 바라오의 잔을 다시 채우게 될 거예요.
1: 근데 저기 나가시면 제 억울함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 진짜 무죄거든요. 아시죠?
2: 오 마이 갓. 요새 나 믿지? 나가자마자 파라오께 다이렉트로 사면 요청 넣는다. 내 가오가 있지. 있겠냐? 약속. 의리.
3: 아니 이럴 수가. 부럽군 요셉. 그럼 내 대박 맛집 꿈은 빌딩 한 채 삽니까?
0: 아, 이 광쿨이 세계도 사흘이긴 한데 사흘 뒤에 파라오가 당신 몸을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야 새들이 그냥 당신 살을
3: 아니 악플보다 매운 해몽이 어딨어요. 누구는 복직이고 나는 끽싹도 이거 완전 편파 해몽이네. 환불해줘요.
0: 그렇게 떡관어는 눈을 감았고 술관어는 조고속 승진을 하며 나갔죠. 하지만 나간 지 2년이 되도록 내 카톡을 익십하고 있다. 그래도 실망 안 합니다. 바로보다 높으신 그분이 때가 되면 제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주실 거니까요. 무려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요셉의 신통한 꿈의 몽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에 성공한 관원. 하지만 그는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떤 관원이었을까요?
4: 자, 꽁지에 이어서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어떤 관원이었을지 아마 성경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주관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관식.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 이따가 객관식도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관식.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께서 맞힐 수 있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전국방송이어서요.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야 주관식으로 했는데도 오우, 맞추시네요. 맞추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안다.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 설명 들었다. 아니면 성경책을 읽다가 내가 이거 봤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방학생은 몇 년 교회를 쉬고 있는지 5년 쉬고 있다 하면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무조건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선물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신통한 꿈의 몽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죠. 근데 복직에 성공한 이 관원. 하지만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만 그 관원은 어떤 관원이었을지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죠.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꽁트를 해봤습니다. 꽁트에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네. 그 추억의 그 라디오 있잖아요.
1: 글쎄요.
0: 아.
1: 네.
0: 꿈이
1: 빛나는 밤에 좀 늦게 했나요?
0: 아, 그러니까 누가 늦게 하다
1: 그래요? 누가 늦게 하다 해서 조금 걸리는데
0: 근데 그 시대는 좀 늦게 해야 돼요. 그 시대는 그죠? 좀 느끼하게 해야 네, 됩니다.
1: 빠르게 말하면 안 네. 돼요.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요셉이 라디오 DJ로 변신을 했네요.
1: 네.
0: 집사님께서 요셉을 네. 했고 네. 목사님하고 저는 무슨 관원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무슨 관원, 목사님도 무슨 관원.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정답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직에 성공한 관원이고, 근데 요셉을 이렇게 구해주기로 했는데 막 의리 어쩌고 찾았는데
1: 네.
0: 나가자마자 싹 요셉을 잊어버리고만
1: 네.
0: 그 관원, 그게 바로 오늘 질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아주 빠르게 정답 맞춰주신 3825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축하합니다. 자,
0: 그리고 4412번님도 빨랐어요. 4412번님도
1: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0: 그러니까요. 네. 와,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저기 좀 멀리서 보내신 제주도 서귀포에서
1: 와.
0: 또 0116번님께도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와.
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뒤로 가가지고
1: 네.
0: 자, 방금 보낸 4458번님
1: 방금 네, 방금 보내셨네요.
2: 따끈따끈합니다.
0: 4458번님. 자, 우리 또 교회 잘 다니는 분 또 8700 30년 모태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자, 8700번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86번님 교회 안 나가고 있다. 네. 방학이네요, 방학. 네. 9686번님 이런 분들 방학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1: 네.
0: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십시오.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돼요. 자, 오늘 질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무교 방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 보기 준비하셨죠?
2: 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네. 방학인 분들과 무교인 분들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0: 그러니까 예.
2: 우리 흔히들 일이 잘 풀릴 땐 술술 풀린다고 하는데
0: 그렇죠.
2: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보기 4개를 준비했습니다.
0: 예.
2: 1번 술 관원.
0: 예.
2: 2번 삼겹살 관원.
0: 네.
2: 3번

0: 순수관원.
1: 네.
0: 4번 모찌관원.
1: 그렇습니다.
2: 오.
1: 오늘 목사님이 첫 방송임에도
2: 네.
1: 불구하고 멘트를 술술 잘하시네요.
2: 너무 잘하시고
1: 너무 잘하셔. 예.
2: 긴장하시는 게
1: 그러니까
2: 하나도
1: 예.
2: 없으시고.
1: 자, 예. 술관원, 삼겹살관원, 빙수관원, 모찌관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걸로 정답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2: 빙수가 자꾸
1: 예.
2: 땡겨서.
1: 그러니까
0: 먹지도 하시는데.
1: 예. 복직에 성공했고 요셉을 싹 잊은 그 관원이 정답입니다. 좋아하는 거 골랐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예. 자, 술이냐 삼겹살이냐 빙수냐 모찌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극동방송 어플로 정답을 보내시되 옆에다가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는 알겠다. 아, 복이 나오니까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이라고 좀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교회 쉬고 있다, 5년 쉬고 있다, 그 방학생 5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샵 1069번.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정답 발표합니다.

0: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라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 현재 표시해 준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빵 터지는 분도 계시고 연기 실감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자도 오늘 또 많이 왔는데
1: 네, 엄청 많이
0: 목사님의
1: 보내주셨네요. 네.
0: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다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왔다고 하는데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엄청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목사님 긴장 네. 하나도 안 하는 목소리네요.
1: 와.
0: 이렇게 하고 또 어디 있죠? 와. 꿈이 빛나는 밤에 듣다 빵 터져 웃다 울다 강동구 미용실이라고 이렇게 와.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아주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요즘 요셉에 푹 빠져있다고 네. 5600번님도 있고 너무 빨리 보내야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보낸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꽁트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1: 와 진짜 많이 보내시네요.
0: 네 많이 예. 보내고 계십니다.
2: 다 셀 수가 없네요. 와
0: 자 아까 목사님 막 응원의 메시지 뭐
1: 네 엄청 응원
0: 어떤
1: 메시지가
0: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이 네. 이거 보내면 무조건 선물 준다고 했다고 혹시 목사님 교회 사모님은 아니신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 때가 왔습니다. 술 관원인지 삼겹살 관원인지 어떤 분은 나는 돼지기 때문에 삼겹살 관원이라고 나는 정답을 보낸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빙수인지 모찌인지 정답은 바로 정답 바로
1: 술 관원
0: 그렇습니다. 술 관원이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떡하고 이제 헷갈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2: 네.
0: 우리 요새 보면 떡 술 관원 두 명이 나오잖아요.
2: 네네네.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예. 이거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진짜요?
2: 그래서 술인지 떡인지 늘 헷갈렸던 것 같은데
0: 네네.
2: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해 보면 술술 풀렸던 간언이라고 해석을 했었고 이 표현이 방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0: 예.
2: 떡된 간언이 있다라고 외우면서 술 맡은 간언이 바로 복직하고 성공한 간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정답은 1번 술 맡은 간언입니다.
0: 네. 근데 술 간언이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요셉을 탁 잊고 말았잖아요.
2: 네네네.
0: 요셉이 상당히 실망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 맞아요.
0: 요셉을 또 크게 쓰시잖아요.
2: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잊지 않는다라는 걸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0: 네네.
2: 비록 요셉도 기대를 했겠죠.
0: 네.
2: 술 맡은 간언이 꿈 해몽을 해줬기 때문에
0: 네네.
2: 자신의 일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술 맡은 간호는 복직되자마자
0: 네.
2: 그만 잊어버렸죠.
0: 그렇습니다.
2: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답과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닿는 대로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한테 한번 제가
1: 네.
0: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390님
0: 제가 일반 전화 네. 하니까 일반 전화가 울리면
1: 네.
0: 2390번님
1: 꼭
0: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2: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네. 방학이라고
1: 네.
3: 아,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예.
0: 예.
3: 아, 오늘 저 처음으로 저 넣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0: 그러니까, 예. 딱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2390번님.
3: 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0: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전화 연결 되게 해달라고?
3: 네. 예.
0: 진짜요?
3: 예.
0: 본인 지금 방학 맞죠?
3: 아니, 제가 방학이 아니고 제 딸이요.
0: 그럼 딸 옆에 있습니까?
3: 아니 저 내가 전화 연락을 해놨어요.
0: 아 딸한테요?
3: 예.
0: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방.

0: 방송 끝나고 할까요?
1: 아니, 지금 해도 돼요.
0: 지금?
1: 집에 있다고.
0: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찍어주세요. 전화번호를 네, 찍어주시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찍어주시면 이따가 전화할게요.
1: 네, 지금 내가 불러드릴게요.
0: 아니, 부르면 안 돼요. 여기 개인 노출되니까 문자로 찍어주시면 딸 성함하고 전화번호 찍어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겠습니다.
1: 예, 네, 알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예. 와.
0: 자,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3: 네, 따님을 위해서.
0: 따님을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간이 닿는 대로 전화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다음 분. 이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3: 네. 9686번님.
0: 9686번님.
3: 네.
0: 정답 맞춰주셨고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회의를 느낀다고 하시네요. 자, 9686번님도 오늘 첫 문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예.
0: 방송 듣고 있었죠?
4: 예.
0: 지금 교회 얼마나 안 나가고 계세요?
4: 조금 됐는데
0: 조금 한 5년 됐습니까? 코로나?
4: 아니요, 아니요.
0: 그러면
4: 몇 개월 됐어요?
0: 몇 개월 됐어요?
4: 예, 예.
0: 계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4: 부산이에요.
0: 부산. 아, 자, 보니까는 뭔가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4: 예.
0: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4: 아, 극동 방송 매일 듣고 있는데
0: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어떻게?
4: 오래됐어요.
0: 오래됐습니까?
4: 예, 제가 전파 선교사도 했었는데
0: 전파 선교사도 했었습니까?
4: 예, 했었어요.
0: 했었어요. 예.
4: 예.
0: 그렇구나.
4: 근데 제가 망했거든요.
0: 아, 사업이 일하시는 게
4: 예. 예. 그래 가지고 못 했어요.
0: 아, 그러다가 그렇구나.
4: 못 했어요.
0: 그 어려움과 지금 교회 안 나가고 계시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4: 여러 가지로. 예,
0: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9686번님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4: 예.
0: 저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못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9686번님 부르고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거든요.
4: 예.
0: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9686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내밀고 계시니까, 한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었어요. 응?
4: 네, 네.
0: 자, 우리 9686번님,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있죠?
4: 네, 다 알아요.
0: 다 알죠? 네. 혹시 선물도 다 아십니까? 네, 선물도?
4: 알아요.
0: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4: 아니,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그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 네, 제가 부를게요?
4: 아니요. 제가 이래 전화 오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거든요.
0: 예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냉면,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나에서 메일플라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4: 레모나.
0: 레모나.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자, 9686번님.
4: 네.
0: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를 다시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또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알겠죠?
4: 예.
0: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의 기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4: 예.
0: 네.
5: 9686님, 제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또 전화 연결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도님의 그 답답한 부분들 또 회의감 드는 부분들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저를

0: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0: 고백합니다.
1: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이고.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우리 9686번님.
1: 예.
3: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이번에 한번 꼭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3: 알겠죠? 네.
1: 예.
3: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3: 네.
1: 감사합니다.
3: 네.
2: 네.
3: 야, 예.
2: 아이고, 네.
3: 자, 목사님 오늘 이렇게 첫 출연인데,
4: 아,
3: 예,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4: 네.
3: 막 웃다가 우리는 갑자기 울고,
2: 네.
3: 울다가 웃고 막 이래요.
4: 예, 정말 참, 저도 울컥했네요.
3: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2: 네,
3: 방송입니다.
2: 정말 필요한 전화 연결이었던 것 예. 같아요, 진짜.
3: 자, 이번에는 우리가
2: 네.
3: 무교라고 보내신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3: 예.
2: 네.
3: 어떻게 무교로 네. 이렇게 보내셨는지
4: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3: 8613번입니다.
2: 네.
3: 8613번님. 아, 방학 무교라고 쓰신 거 보니까
2: 네.
3: 아마 거의 무교나 다름없는 방학이다.
2: 네.
3: 어렸을 때 한두 번 갔던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데 자 일반 전화로 가고 있습니다. 8613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안 받으면
2: 네.
3: 한번또 하면 돼요.
2: 네, 한번더 해볼까요? 네.
3: 자.
4: 아, 8613님 꼭 받아주세요.
3: 네. 간절해지죠, 목사님.
2: 네. 네. 이 시간이 굉장히 간절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2: 정말
3: 조마조마하면서 네. 간절해집니다.
2: 이 통화음이
3: 제발 좀 받아주세요.
2: 네.
3: 막 이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막 안 받으면 막 마음속에 탄식이. 주여. 아유 안 받으시네. 뭔가 예
2: 네.
3: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2: 네네.
3: 자 그러면 다음 분, 다른 분 한번. 이분은 옛날
2: 네.
3: 기억이 많으신 분이에요.
4: 어린 시절 기억이
2: 네.
4: 있네요.
2: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난대요. 우리
3: 그러니까.
2: 오늘 꽁트 들으시면서. 추억들을 막 하시고
3: 자 네.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2: 네,
3: 시도를 해볼게요.
2: 한번 할게요.
4: 우리 2026번님 꼭 받아주세요.
2: 네.
3: 아내하고 지금
2: 네.
3: 지금 일하고 계신
2: 일하고 계셔서
4: 그러실 수 네. 있겠네요.
2: 자 시도 가네요.
3: 지금 재래시장에서 아내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2026번님 어디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서
2: 네.
3: 지금 아내와 함께 채소 장사하고 계신다고
2: 네.
3: 했어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2: 네.
3: 손님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손님이 말 걸면 안 되는데 이거
2: 네.
3: 아 이거 자, 아. 분명 아내

0: 하고 같이 방학일 거예요.
1: 네.
0: 아, 3박 4일 동안 봉사활동도 했다. 그 시절
1: 그냥
0: 그립다.
1: 그때 그 시절 여름성경학교 그
2: 와,
1: 시절이
2: 추억이
1: 굉장히
2: 있으신
1: 그립지
2: 거죠.
1: 않아요.
0: 한 번만
1: 네,
0: 더.
1: 한 번만 더
0: 모르는
1: 하죠.
0: 번호 받아주세요.
1: 네, 받아주세요. 자, 이제 손님 가시고
0: 네.
2: 주소 모으고 있습니다.
1: 자, 네, 2026님.
2: 2626번님.
1: 네.
0: 아유, 안 받으시네요.
1: 아유, 너무 아쉽죠?
0: 안타깝습니다.
1: 네,
0: 안타깝습니다.
1: 너무 아쉽네요.
0: 자, 그러면 다음 분.
1: 자,
0: 다음
1: 방학
0: 분.
1: 15년.
2: 5년.
1: 네.
0: 15년이면 좀 길어요.
1: 네.
0: 3356이죠?
1: 네.
0: 3356번.
2: 3356번.
0: 3356번님. 자, 3356번님 꼭좀 받아주셔야
1: 자,
0: 됩니다.
1: 받아주세요.
0: 네. 여보세요? 예. 자, 우리 3356번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이 지금 15년 방학생 맞나요?
3: 네.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3: 운전 끝나고 지금 내렸어요.
0: 아, 지금 자, 내렸어요? 내렸다. 혹시 택시
3: 내렸네.
0: 타셨나요?
3: 아니요, 자가용 타고.
0: 자가용 타고 이제 내리셨어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3: 김포요.
0: 김포, 김포. 자, 방학 15년 맞죠? 언제부터 이 방송 듣고 계셨습니까? 극동방송.
3: 한 20년 됐죠?
0: 아, 오래되셨구나.
1: 와.
0: 오늘 이렇게 방학이라고 문자 처음 보내보셨나요?
3: 네.
0: 오. 오늘 딱 드디어 이제 마음은 좀 열고
1: 네.
0: 용기 내셨구나. 자, 우리 3356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한번더 불렀는데. 예? 안다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어떤 선물인 줄 아시죠?
3: 압니다.
0: 아, 자, 어떤 거, 어떤 거, 거기서 어떤 거.
2: 받고 싶으신
0: 예,
2: 거?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3: 레모나?
0: 레모나.
1: 오늘
0: 아니,
1: 레모나
0: 아니,
1: 인기네요.
0: 보니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아, 제가 다시 불러드려도 돼요, 진짜. 불러드릴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가 있거든요. 그래도 레모나? 그래도 레모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레모나. 자,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3: 나도 모르겠네요.
0: 그렇죠. 내 힘과 내 지금 어떤 그 머리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3356번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손 내밀고 계시네요. 사인 보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20년간이나 들으셨다고 하면은 15년 동안 갈까 말까라는 고민들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쵸?
3: 그래서 전파 선교사는 계속 하고
0: 전파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1: 있어요.
0: 새끼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3: 네.
0: 자, 오늘 딱 결단하시죠. 용기 내시죠, 우리 3356번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고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반갑습니다. 3356번님. 아, 방학이 15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 시즌을 마련했는데, 이제 개학도 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3356번님도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개학을 결단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저와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3: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3: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1: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3: 자, 우리 3356번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혹시 이제 이번 주부터 가시면 교회를요,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나요?
0: 네, 가까운데 몇 번 쭉 그랬는데.
3: 네네.
0: 마음이 안 닿았고.
3: 그러면 저희가 좀 교회를 좀 몇 군데 소개시켜드릴까요?
0: 뭐 그래도.
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년 감사합니다. 동안 들으셨다는데 전파 선교사도 되시고 다음 주 제가 꼭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 문자 제가 꼭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와, 오늘 통화 연결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3: 진짜. 그러니까.
4: 네.
3: 이게 예. 오늘 통화됐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말은 안 하고 못 하고 있지만 뭔가 막 생각하는 게 느껴지고 막 고민하는 게
4: 그동안
3: 느껴지고
4: 고민하고.
3: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진심이 좀 느껴져요.
4: 맞아요.
3: 예.
4: 맞아요.
3: 그냥 뭐 대충 막 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1: 맞아요,
3: 이런 분들이
4: 정말 많이 고심하고
3: 가시면 정말 네. 잘 가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한두 명만 더 하고 싶은데.
4: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3: 그러니까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
4: 집에 가기 싫잖아.
3: 진짜. 아까
4: 아,
3: 눈물로 맞아. 기도하신 분.
4: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네. 문자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
1: 많은 분들이 또 힘내시라고 네. 응원해 주시네요.
3: 사업이 힘들어 방학하신 분 힘내시길 기도합니다라고. 네. 눈물 난다고
4: 네.
3: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주셨네요. 그 택시 이동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는 우리 3535번님 제가 마지막으로
4: 네.
3: 꼭 좀 전화하고 싶었는데
4: 네.
3: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저희가 오늘 방학생 무교생들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물 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방학 무교생들.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1: 아유, 긴장하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3: 예.
1: 하지만 또 정말 네. 진심으로 또 네. 방학하고 또 돌아가고 싶은 자들과 통화하면서
3: 예, 예.
1: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느낄 수 있는
3: 네.
1: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파병생 너무 좋다고. 또 대타라는 뭐 단어도 많이 쓰지만 또 파병.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4: 네.
3: 조만간 또 파병 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네. 자, 여산 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웃기웃거렸던 분들 고민했던 분들 주님 손잡고 꼭 일어서십시오. 이찬양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학문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했다,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신학자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한국에서 이름 되면 다 알아. 그 사람 모시면 우리 학교가 업그레이드 된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대. 근데 그분 모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MDB 특강인 거 한 시간 듣고 TV에서도 좀 들었어요. 이력서만 보고 나한테 갖다 준 사람 11명, 12명 돼요. 속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섞어 들어왔어. 그런데 그분은 볼 때에 내가 많은 아는 지식,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생명이 없는 걸 난 봤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더 우상화시키는구나. 그때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30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19년이 됐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자들 300한 50, 60명 됐을 거예요.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실에서 학회들을 했는데 그 우리 그거 얘기했던 애들 이렇게 저 뒤에서 신문을 떡 피고 밟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이걸 통 놓는 거예요. 왜? 집 밥그릇 떨어지는 거잖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면 배울 게 뭐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영생에 참 하나님과

0: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어떻게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야,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학이야.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휴대폰 연락처를 보면 이름만 저장돼 있는 사람도 있고 하트를 붙이거나 따로 별명으로 저장해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름을 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한 곡은 제이어스의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4277님도요 반가워요 고피디님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믿음 이렇게 인사해주셨네요. 7756님도 믿음 남겨주셨습니다. 또 7756님 이어서 저의 눈물의 기도에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만지시고 정말 가장 알맞은 때에 급하게 일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나보다도 주님이 가장 먼저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8527님은요. 점심 먹고 고양이랑 여유 있는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저도 서울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너무 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리고 또 4549님 믿음으로 고 출첵합니다. 인사해주셨고요. 9507님도 저희 집 고양이가 옆에서 자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양이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진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또 예쁠까요? 9507님 PD님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549님도 우리 집 고양이도 뻗어서 자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나른한 또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또 잠에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같이 켜놓으시고 앱을 통해서도 함께 위드무로코와 이 시간 힘차게 고양이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672님 감기 드신 것 같은데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고피디님 건강하시길 바라며 출첵하며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또 8527님도 PD님 얼른 감기 낫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0720님도 믿음으로 고고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고PD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감기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9671님 믿음으로 고PD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한방치료 받고 오느라 신문을 못 봐서 신문보다 믿음으로 고 시간이 되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또 컨디션이 조금 다운됐는데 방송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고피디님 감기 빨리 낫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문보다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0742님도 샬롬 열무김치 담그려고 준비하던 중에 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생각나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코너는요. 찬양 속 한 사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찬양 속에 담긴 성경 인물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함께 더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오지은의 음성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찬양 속 한 사람.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 곡의 찬양에는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 속 한 사람에서는 찬양과 연결된 성경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알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알면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 찬양 속 한 사람,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는데요.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자신의 삶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노래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주는 날에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골리앗의 키와 갑옷 또 창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요. 하지만 다윗이 바라본 건 달랐습니다. 거인의 큰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받습니다. 평소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브라이언 독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브라이언 독슨의 음성으로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속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다면 먼저 궁궐을 더 화려하게 짓거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가장 먼저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소중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욕심으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는데요. 한동안 자신의 죄를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죠. 왕의 권력으로 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담은 시편 51편을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돌아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용서하신다, 고치신다, 구원하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담긴 시편 103편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방익수의 음성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속 한 사람의 두 번째 주인공 다윗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다윗,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다윗. 그 삶에는 기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남긴 시편을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비 소식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챙겨야 할 것, 또 신경 써야 할 것들도 참 많죠. 우산도 챙겨야 되고 또 차 막힐 거 생각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비에 대한 찬양으로 은혜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편 8절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아멘.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작은 생명 하나까지 살피시고 또 친히 비를 준비하신다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할 때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너머에서는 우리를 살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그 때를 보고 계십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과 함께 이 믿음도 꼭 잘 챙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첫 곡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 여기 가사에 별들의 수를 세시고 또 이름을 붙이셨도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참 놀랍지 않나요? 시편 147편 4절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아멘. 우리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별은 정말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를 아실 뿐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에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부르신다고 하셔요. 그저 별 하나, 별 둘 이렇게 번호를 붙여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셨다는 게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존재를 기억하고 특별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수많은 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아픔을 놓치실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요 결코 여럿 중 하나가 아닙니다. 별마다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주를 품으실 만큼 위대하시면서도 한 사람의 상처에 손을 내미실 만큼 가까우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늘도 마음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공인현 라이브 워십이었고요. 또 그의 생각 김수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또 느껴보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죠.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과 또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엄청 큰 감동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2451번님이요. 비가 오는 때 장마철이면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주셨어요. 그래요. 또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더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 날이더라도 먹구름과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마음 잘 먹어보겠다고 주셨어요.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근데 이게 은혜의 단비라고 비유하기가 좀 죄송스러울 만큼 네, 너무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치유로 네,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별마다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지켜주시길 기도해요. 7814번님 아멘입니다. 네.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하며 지으셨겠어요? 그죠? 한두 명 아이들 이름 짓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별들의 그 수를 다 아시고요. 그 이름을 다 붙이신다고 하니까 야 정말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 보면 우리 정말 와 대단하다. 오 진짜 신기하다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또 보게 됩니다. 아, 비는 참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또 너무 적게 와도 걱정이지만 아,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적절한 비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027번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샬롬 하영PD님 저는 성남 영도교회의 강경희 집사예요. 아들을 통해서 종종 이 방송 같이 듣고 있는데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극동방송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생각나실 때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라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2949번님 반갑습니다. 아, 3775번님 비가 와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3663번님 원박이 신청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7584번님께도 특별히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힘든 이 출퇴근길 극동방송으로 버티고 이겨냈다고 인사를 주셨는데 그래요. 그간 애쓰셨고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하시느라 애쓰셨고 뭐든지 끝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퇴사를 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구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적당한 때에 적절한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를 준비하시고 별들의 수효를 세시며 그 하나하나 이름대로 부르시는 위대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을 오늘 같이 묵상하며 또 찬양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도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형편을 모르실 리 없겠죠. 우리 삶에 지금은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님 덕분에 힘나는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주전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세 번 침공하는데 첫 번째 그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까지 이렇게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66년쯤 되어졌을 그때에는 그는 이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 넘어가는 이런 이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있었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로 갔는데도 그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 재직할 수 있는 참 이는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아마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가 16, 17세, 20살 못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가 80세가 넘었으니까 한 60몇 년, 66년 정도 이렇게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고관 120명, 지금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120도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도시를, 도를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120도를 다스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르샤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자,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저 사람 있는 한 우리가 지금 길을 못 세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아, 다른 데는 흠이 없으니까 그가 기도하는 저 모습을 가지고 긁어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이여,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한다든지 또 예배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가지고 왕만이 우리나라의 이 왕이고 신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왕권이 튼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그 말은 맞거든요. 그러면 변하지 못할 이런 이 도장을 쳐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다가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걸 알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한 달 뒤에 하면 됩니다. 2층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지하실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2층에 창문을 열지 아니하고 창문을 닫아버리고 기도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참 미련하게도 오늘 왕 외에는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 이렇게 융통적인 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감사할 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대로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내 최후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음 앞에서라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감사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였어요?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위기도 이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되는 이 반전은 죽음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복된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불신 왕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막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설파를 했습니다. 이 장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만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하고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신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아,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고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내 꾼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너는 지금까지 가짜야. 그러니까 만약에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다 너희들 죽여버려. 그래도 죽이라고 지금 그것까지 하달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 가서 그의 꿈에 대한 해석을 쭉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다니엘은 17, 18세 뭐 잡혀왔는데 한 2년 뒤에 그가 지금 발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로 채 안 돼. 그 노예라, 노예. 다른 나라에 데려왔던 그런 이 노예라. 그 어린 이 노예 앞에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종류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 이름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절하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높은 총리까지 앉아주었습니다.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어디 들어왔냐? 저 불물에 들어.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물에 들어왔는데 불물에 던진 사람은 바깥에 다 죽었어. 그런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오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냐고 살아나오도록 지켜주고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았거든, 믿었거든.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번에 닥친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살아나온 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은혜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그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죽는 것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지켜주셔서 살아나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저 감람

감람나무에 소실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었고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어려운 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올 때도 절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감사는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총리만 해도 60년을 넘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뿐만 아니라 나라를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을 계속했습니다. 이러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피비린다는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 아니고는 다른 뭐 흠이 없어.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저 감사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그 심리를 잘 이렇게 추론을 해놓았습니다. 왜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병이 진짜 나았나 그 제사장에 한번 가보다가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나은 것인가? 또 도지지는 않을 것인가? 좀 기다려 보다가 해야지.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천천히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해야지. 목욕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옷도 갈아입고 또 이렇게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아, 오진을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간 나은 정도이지만 속에는 아직도 이 나병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다가 그만 감사의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애쓴 것이 없어. 뭐 말 한마디 그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 했는데 별것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것은 라피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특별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홉 번째는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이다 이래가지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환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경비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영적인 구원, 천국 가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이 있는데 이 나환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병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열 명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17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이는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구원하고 영적인 구원하고는 이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이 차이가 있는데 육적인 구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얻을 때요 감사했을 때 감사하면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좋은 영적인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적인 구원에 감사했더니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되어졌는데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고 살아날 뿐만 아니고 그의 정적들 가족들과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다 으스러져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장 높은 이런 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사실을 보았던 이 왕이 뭐라고 했는지 정말 감격스러운 이런 이 고백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맹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수려 들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만 이런 이 덤으로서의 복을 우리 감사하면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구원뿐만 아니고 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올려보내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적게 내려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게 된 것입니다. 감사 많이 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아서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하여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운 그를 통해서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다니엘의 감사생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병원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랍비로만 생각하면 산상수훈은 내가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좌절만 안겨주는 이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죠. 산상수훈은 스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부러 좌절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저녁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나의 무지함, 연약함,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손을 내미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21일 화요일, 이 다짐으로 오늘 저녁 열어볼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이라고 말하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의 시선으로 또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것이 참 무력한 고백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내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저녁 나의 힘과 지혜, 나의 재정, 내가 들고 있는, 내가 이고 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온전해지려,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나의 부지함, 연약함,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오늘 이 저녁,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월 2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려 봅니다. 출석 체크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선물은 은혜의 오프닝.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께 오프닝 보내드리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여러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세 가지 선물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아멘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또 찬양 함께 듣죠.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 곡인데요. 6089님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느라 장 보고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먹을 간식과 과일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도한다고 보내주신 찬양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도 신청곡이었는데요. 이분의 찬양이네요. 6089번님의 신청곡 미리 신청해 주신다고. 번호만 다른 6089번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 두 곡 들려드릴게요.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21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아,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631번님 늘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이요. 7419번님도 출석 체크 아멘. 0776님 아멘. 피디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해 주셨고요. 귀한 말씀 오프닝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443님 오프닝 잘 받으셨죠? 말씀 카드도 엽서도 받아보셨죠? 네. 1344번님도 아멘. 출첵이용 오셨고요. 퇴근하며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우리 원당교회 김집사님 랠리 환영합니다. 4822번님께서 달리기 신청드려요. 찬송하며 달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끝곡으로 들려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네. 5123번님 행저즐라와 함께하는 퇴근길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신청 찬양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1064번

님께서 실로암 신청합니다 보내주셔서 신나는 우리 마커스 워십의 실로암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4711번님 사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딸아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과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죠.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6시 31분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7월 21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차량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까지 들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나를 통하여, 이 곡은 110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말씀 앞에서 찬양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526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 이 찬양 들려드립니다. 이찬미가 피처링한 With God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려드리고요. 저는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말씀 퀴즈는 매일매일이 오픈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쁜 소식이. 정답은요. 말씀엽서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엽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이 말씀엽서 예쁜 이미지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퀴즈도 바로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비타민데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퀴즈로 다시 올게요.

생저줄라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 비타민이 갑니다. 아쉽게 한 박스만 갑니다. 치킨은 두 마리가 가는데 비타민은 한 박스만 갑니다. 그래도 정답 맞추고 선물 받아가셔야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무엇?

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마음이 가난한 자, 2번 마음이 부요한 자, 3번 마음이 강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부요한 자, 강한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지금 정답 보내주시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픈북입니다.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지금! Right now.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자, 7월 21일 화요일 저녁 행저슬라 썸머 스페셜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자, 조금 전 들려드린 찬양으로 사실상 또 답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말씀 엽서로 오픈북 테스트인데 또 찬양으로 힌트를 드렸죠. 자, 정답 발표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정답은 1번 마음이 가난한 자였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은 풍요가 아니라 가난이다 라고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오늘 이 저녁도 그리고 내일 저녁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박성우님의 찬양 함께 들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7세기 이후 영국 최고의 극작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글로 사람들을 일깨웠고요.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걸 일깨웠죠. 사람들이 그의 공로를 평가를 해서 노벨 문학상을 줬어요. 멋진 인생을 살았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가족과 제자들에게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가 말한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어 여기 누워있다 하는 뜻이잖아요. 죽음을 앞에 둔 그는 자신의 삶을 뭐라고 했느냐? 우물쭈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우물쭈물 살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치 있게 살았는데 그가 왜 자기의 삶을 우물쭈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유한한 삶과 유한한 생명의 한계에 대한 슬프고 아픈 현실에 대한 토로지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죽음의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유한한 이 땅의 삶의 허망함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인데 그는 웃음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3세 때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 친구가 있는 게 자랑거리, 18세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35세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고 손주 손녀도 키워보지만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똥오줌 가리는 건 진짜 정말 가정에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빨이 나고 또 청소년으로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사귀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35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30대, 40대, 50대 조금 누리고 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50세 때부터 자랑거리가 정확하게 거꾸로 갑니다. 돈 많은 게 자랑거리,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친구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똥오줌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 그렇게 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 인생에 대한 35세, 40대 전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치열하게 사는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보니까 똥오줌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 죽음 앞에 서면 허망하고 허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의 신을 믿습니다만 이 종교도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주어졌으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를 강조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한 철학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아 피투되었으니 자기 힘으로 기토하며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삶은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쨌든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실존주의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뭐냐?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삶은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삶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현상계와 이데아를 나누어서 형이상학을 만든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의 제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을 말하고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만든 그 이데아가 진짜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을 못했어요.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108번뇌를 비롯한 희노애락의 삶을 뛰어넘기 위해 수많이 고민했고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화와 감동을 줬습니다만 여러분 실제 부처가 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나라 천국

지옥 있는 그거 잘 보시면 영원히 사는 저승사자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저승사자가 수백 년을 살았는데 그 꿈이 뭐냐? 7, 8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못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이걸 뛰어넘으신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면 그 생명 영원히 가지고 가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죽음이 죽어야 돼요. 만약에 죽음이 죽지 않으면 이 죽음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을 삼킬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본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 생명을 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래서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죽음의 노예로서 끝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먼저 확보해 놓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만이 이 길을 열 수가 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정작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이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땅에서 생명이 생명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알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파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잎이 무성하고 파릇파릇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뭇가지에서 이미 그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여진 가지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이 착각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유일한 생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든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단절이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최초의 인간으로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대표의 원리에 따라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대표의 원리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신성시합니다. 왜? 노동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이 너를 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취하신 조치가 뭐냐? 생명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어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켰다고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을 얻는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생명 얻는 길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어진 삶이니까.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언제나 기준은 뭐냐? 이 땅의 생명이 기준이에요. 불완전한 생명을 기준으로 영생을 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하나님만이 이 길을 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요. 이 확증의 마침표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이런 생명의 종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생명과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로 그걸 우리에게 준 거죠. 죽음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담의 대표 원리가 예수님의 대표 원리로 그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걸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대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어졌음을 보이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뒤쪽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 벌이 사람을 쏘듯이 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을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인이나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친구 많은데 함께하면 다 친구라 그러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친구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겠죠. 이분의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만 보여주면

친구는 나의 모든 것, 특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그것을 함께하며 아파하고 나누는 사람이다.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네 다섯 명의 친구만 둬도 인생을 성공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자신이 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 되는 우리를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뭔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그게 초조하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젊은 사람들 157명의 죽음이 왜 안타까우냐?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니까요. 그 이 안타까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나의 죽음이 십자가고 너의 삶이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오이코스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모시고 올 때 간 쓸개 다 빼주시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간다 그러놓고 그 다음 그 가기 전날 안 온대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야, 내가 네 때문에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오신 성도가 덕본 건 하나도 없어요. 손해보면 좀 손해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내 친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비참해지고 내가 좀 못난 소리 듣고 내가 조금 무시받아도 참으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 이 교회에 데리고 온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유한한 생명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뭐냐?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인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그것을 특별하게 사랑하면요, 대부분 그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내 마음을 많이 주면 많이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적게 준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내가 많이 주고 추구하고 얻고 누리며 달려갔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이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의 말이 이래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농산과 과원을 만들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뒀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어느 정도 부명의 권세를 읽으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성이 마비를 합니다. 욕망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산 사람이 어느 정도 일구고 나면 이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성이 마비됐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지금 구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부유해졌지만 내 지혜도 여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전부 다 하고 살았어요. 이 땅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처와 첩을 많이 뒀다 그랬는데 천명이에요. 천명. 솔로몬은 다 누리고 살았어요. 배경이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백그라운드가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금수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지. 최고의

지혜자고요. 반듯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언제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부와 명예 권세를 얻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겼습니다. 낮의 문화의 황제였고 밤의 문화에도 황제였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닮고 싶은 롤모델입니다. 보세요. 반듯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성군이요, 명군입니다. 지성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본받고 싶은 사람이요. 부와 명예와 권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자기가 벌어들인 게 더 많아요. 타락과 방탕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도 솔로몬만큼 살아볼까, 그것이 고민거리예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엄청나게 방탕하게 살잖아요.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삶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내가 본 적, 내가 다 누리고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앞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볼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 인생 동안 내가 다 잡고 살았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틀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1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내 재산이라고 해봐야 내가 침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 외에 내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디 그 사람만 그랬습니까? 보나드 쇼도 그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조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은 바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왕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지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와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뭐 줄까 그래요. 그때 솔로몬이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네 아비의 길로만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도 삼고 제국의 주인으로도 삼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1945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 큰 별의 이름이 뭐냐? 솔로몬의 별이 아니고 다윗의 별이에요. 솔로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니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고 마지막 인생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다 부질없는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 그걸 저는 지난주와 이번주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이 시간 속에 건져 올리는 시간이 있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솔로몬에 따르면 흘려보내는 시간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살아갔던 것이고 건져 올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에서만 국한되는 건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건 영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바르게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 회복 없는 삶은 그 어떤 삶도 허망하고 헛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연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우리가

0: 생명의 기쁨, 생명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세상의 것에 자신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배우자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공황장애가 온다. 왜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채워줄 줄 알고 계속 함께 하는데 결국은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깨닫고 돌았으면 되는데 그 계속 못 깨달으면 어떡해요? 화병 나고 속상하고 분노 일어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공황장애 온다고요. 그리고 돈에 집착하면 돈에 상처받고요.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젖먹이는 어미가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똥오줌 가리는 인생의 불과함을 넘어 영원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먼저 확보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불평하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지치게 하지만 감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힘을 줍니다. 감사할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감사일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모아둔 재물, 좋은 직장, 스펙, 인맥, 운동, 친구, 여행, 맛있는 음식, 건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원후 4세기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아플 때 나의 약이요, 힘들 때 힘이요, 천국을 갈망할 때 길이요, 어두울 때 빛이요, 굶주릴 때 나의 양식이다.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작은 천국을 만들고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간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칭찬하는 내가 먼저 바뀌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칭찬과 격려는 기적을 낳고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라고도 하죠. 가족과 이웃의 강점을 찾아 칭찬하고 약한 부분은 격려하며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참으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인데요. 뜻은 지붕을 만들다, 또 비밀을 지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붕이 건물을 덮듯이 내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스테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참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불공평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안성신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얻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신청 찬양들 그리고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면서 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또 한 번 참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무엔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클래식콰이어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좋은 씨앗의 사랑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 조수아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홀리파이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0541번님이 문자 주셨었어요. 약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귀한 문자 고백 나눠주셨는데요. 이 시간 세상에 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모인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0541번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희재윌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포용해 줄 때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힘과 위로를 얻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로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요. 인간은 세 가지 영역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깨지면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조화로운 삶, 세 가지는요. 첫째는 자신과의 조화, 둘째 이웃과의 조화, 셋째 하나님과의 조화인데요. 자신과의 조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라는 거고요. 이웃과의 조화는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웃과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조화고요. 셋째, 하나님과의 조화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조화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승리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넘어 미래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물으며 사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 그가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엮어서 말하게 되는 근거요, 확신의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간구는 모두 공허한 말이 될 뿐입니다. 특히 이 짧은 시편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충만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가 감사의 대상으로 말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즉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덧붙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104편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찬양은 감사함으로 또 평생 동안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여 한마음으로 성가대나 합창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의 문을 활짝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스티브 커리 세프한의 곡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Let us pray. 그리고 이어서 세어라 그루브가 새롭게 편곡한 곡이죠.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e fount of every blessing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에비 그리고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스프릿 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칼멘의 월십 음반 중에서 성령을 부으소서 Let the Fire Fall을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연주 음반 Because of You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어서 밥 칼라일의 곡으로 Butterfly Kisses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명령이 나란히 놓여있네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하루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인 거죠.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함께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첫 곡은 인치엘로의 찬양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듣고 왔어요. 7월 21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아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조건 없는 이세 가지 명령 앞에 또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 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다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Evening Praise 오늘도 기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커스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홈페이지도 열려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사연 언제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은 시와 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지선의 감사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7월 21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오늘의 찬양 끝곡은 C5 밴드의 감사함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죠. 매일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 밤 그 새로운 은혜를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소닉 플라우드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들으셨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오래 부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새로운 면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소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크리스마스 예수 나의 치료자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워십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텐트 메이킹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던 스미스의 Oh Happy Day, CC 와이넌스의 He's Never Failed Me Yet, 그리고 PJ Morton의 All in His Plan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노래로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었는데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당장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경험이 아마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은 아 지금 모든 게 다 잘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닐까. 오늘 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지고 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더욱 사랑, 꿈이 있는 자유의 예수, 김도연의 푸른 초장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오래 참음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요,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골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존영의 때가 되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해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는 찬양이 나오면요. 입술을 열어 함께 나지막히 찬양을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나만이 아는 비밀 이야기를 서로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자고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고 이규현 목사는 그의 책 평온의 숲으로에서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경쟁에 내몰리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당장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 그들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물질과 인기같이 다양한 것들을 주변에 쌓아 올리지만 그러한 것을 의존하는 것만으로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소유가 아닌 오직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때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김도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스의 찬양아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루벤 스토다즈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길승의 소망으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엘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에이미 그랜치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들은 그에 맞는 은혜와 복을 누렸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했던 악하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그 민족을 철저하게 나누시고 또 다시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지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속에서 수많은 또 사건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말로가 참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을 뭐 일부러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두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특별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군복무 중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목회자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내가 만난 하나님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라보기, 간추린 소식과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높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여행을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왜 통제할까? 한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정부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이동, 사고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 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에 있던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당시의 유럽 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확장이 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0: 또 공산 정권의 어떤 독재의 메시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요, 북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국민 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를 둘 수 있겠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서 특별히 당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100%로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당이 지정한, 국가가 지정한 사람에게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북한이에요. 사실 북한 사회에서 국민 주권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많은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해서 선거를 책임졌던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국민 주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통제하고 특별히 폭력으로 국가의 힘으로 주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고 당과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리더들을, 특별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많은 부정부패로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국가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특별히 대통령도 국가 주석도 투표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또 국민 주권이 실제로 실행되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또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이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또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주권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한류 등의 열풍으로 외부 콘텐츠를 많이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외부 콘텐츠 소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하고자 새로운 소비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오래된 영상 재생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노트탈 같은 20년 가까이 된 구형 DVD 플레이어를 구해 이 기기를 통해 SD카드나 USB로 영상을 시청하는 건데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구형 기기가 점점 심해지는 감시와 제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진화하는 북한의 외부 영상물 소비 형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최근에 북한에서 미디어 재생기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검열 단속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2: 이 소식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자, 북한에서는 이게 검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외부 유입 콘텐츠 시청이 멈추지 않고 있나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일명 불순 녹화, 북한 입장에서
0: 네.
2: 불순 녹화 시청에 대해

0: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최근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이죠.
0: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불순녹함을 시청 단속이 심해질수록 단속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최근 회령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검열 단속을 빠져나가려고 구닥다리 노트텔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네. 노트텔이라는 기기 우리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0: 예, 노트텔은 북한 내에서 휴대용 DVD 플레이어 DVD를 말합니다.
1: 네.
0: 2005년경부터 사용됐는데요.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생기면서 북한식 명칭도 생긴 것 같습니다.
1: 네. DVD 플레이어 그리고 2005년경부터 사용된 거다 하면 벌써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구형 모델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계에서 20년이면 엄청난 옛날 이야기인데요.
1: 네.
0: 아주 구형 모델입니다. 네, 근데 그 구형 모델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0: 측통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은 MP7, MP8 등 미디어 재생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당국이 승인한 영화나 학습 자료를 보는 데 사용하고
1: 네.
0: 집에 돌아가면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에 SD카드나 USB를 넣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1: 오.
0: 소식통에 의하면 단속 그룹바 성원들이 설마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그런 구닥다리를 쓰겠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역용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형 모델을 찾는 거군요.
0: 예예예. 예, 예. 2005년 이후에 노트텔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적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영상 시청용으로 널리 사용됐었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MP7, MP8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더 고도화된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노트텔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1: 예.
0: 최근에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1: 네.
0: 실제로 현재 회령시에서는 노트텔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중국 돈으로 500위안에서 600위안, 한으로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더 오래된 노트텔을 구매하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1: 오히려 오래된 기기일수록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군요.
0: 예예. 예.
1: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부사님.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기능보다는 추억 감성 때문에 구형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1: 예.
0: 근데 북한에서는 취향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형 모델을 선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1: 예.
0: 두 번째로 북한 같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면 동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사실은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유세계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진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속이 강해질수록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더 교묘해진다라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이 외부 콘텐츠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명 3대 악법을 만들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2020년 반농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보호법 등 외부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연달아 입법을 하고 심지어는 이 법을 어길 경우는 사형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죠.
1: 네.
0: 그러나 다시 상황을 보면 구형 모델을 이용하면서까지 동영상 시청을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1: 예.
0: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단속 의도에는 한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하건대 북한에서 한류를 막는 것은 물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막으면 막을수록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교묘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발상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세뇌시키는 우민화 정책을 청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북한의 발전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예.
0: 북한 사회가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개방을 하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위에 건강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그런 국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시드웨어를 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0: 살펴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정리해 주시고 또 살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실 텐데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당국이 한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3대 악법까지 만들어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유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1: 네.
0: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형 노트텔을 구입하여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북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한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거짓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과 정의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첫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려 BTS와 마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무대를 장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며 전면전 재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하며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식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를 꺾고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한국인과 북한인이 현지에서 받는 대우 차이가 북한 내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 김매기 현장에서 주민이 쓰러졌는데도 선동대가 구호와 노래를 계속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결승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지만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잇따른 선방에 막혀 정규 시간에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90분 동안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출전했던 토레스는 대회 첫 골을 결승전에서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복귀했고 유로 2024에 이어 주요 국제 대회를 연이어 재패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8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주며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주장 로드리는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골든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연패에 실패했고 리오넬 메시는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리며 경기장이 대형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팝스타 마돈나가 맡았으며 브라질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가 운전하는 철골 트럭 위에서 등장해 히트곡 뮤직을 불렀습니다. 이어 뉴욕 필하모닉과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축구팬들의 대표 응원곡인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대는 BTS의 완전체 공연이었습니다. 정국이 먼저 등장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 모든 멤버가 숫자 7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BTS는 다른 출연진보다 긴 공연 시간을 배정받으며 세계적인 K-POP 그룹의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등도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마지막에는 뉴욕의 초등학생 합창단과 전 출연진이 함께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출연진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축구 활동을 지원하는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기금 모금 취지에 동참해 모두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면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무너지고 전면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다시 격화됐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자 미국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중동 각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숨지면서 미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겨냥한 공습을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기반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도로와 교량,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의 인프라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란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붕괴했으며 서로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거나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월가에서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투자자 파미 콰디르가 한국을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콰디르는 그동안 기업의 부실 경영이나 회계 문제를 찾아낸 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투자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국내 인력을 채용해 한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계획인데요. 콰디르는 미국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한국 증시를 살펴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수 한국 기업의 주가가 보유 자산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어 앞으로 오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초기에는 대기업보다 변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찾을 계획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투자자 캐시우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한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 소비를 직접 경험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멤버스가 외국인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성수동에서 새로운 국내 브랜드를 발견하고 명동과 백화점에서 실제 구매를 하는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외국인이 많이 구매한 상위 15개 브랜드 가운데 약 4개는 성수동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도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미역국 라면이 외국인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제로 젤리와 초코볼, 카카오 케이크 등 한국 유통 매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대만 관광객의 핵심 방문지로 떠올랐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방한 관광객 증가와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연간 외국인 매출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2점 접바둑 두 번째 대국에서 승리하며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신진서는 290수만의 흑으로 4집 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대국은 인공지능의 우세를 인정해 인간에게 먼저 두 점을 놓게 하는 조건으로 진행됐지만 카타고는 5시간 가까이 추격하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신진서는 첫 대국에서 카타고가 초반부터 예상 밖의 수를 두면서 준비한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국에서는 카타고가 선택한 복잡한 인공지능 정석에 정확히 대응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의 백도를 끊어 공격하는 과감한 선택으로 승기를 굳혔는데요. 인공지능과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면 인간이 불리하다는 인식에 강하지만 신진서는 위험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바둑을 연구해온 경험이 이번 승리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첫 두 대국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승리할 경우 상금과 승리 수당을 합쳐 2억 5천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정평군의 농촌 김매개 작업 현장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이 쓰러졌지만 현장에 있던 기동예술선동대는 구조를 돕지 않은 채 구호와 노래방송을 계속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민은 한낮에 뙤약볕 아래에서 김매기 작업을 하던 중 일사병 증세를 보이다 쓰러졌는데요. 당장 의료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선동대의 방송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함께 작업하던 농촌 지원자들이 주민을 직접 옮겼습니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쓰러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전 활동만 계속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식량 생산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기관과 기업소, 인민반과 학교 등을 농촌 지원에 대거 동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같은 농경지의 잡초를 4차례 제거하는 이른바 내벌 김매기 목표까지 제시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에도 정해진 작업량을 끝내야 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도 기동예술선동대는 고호와 노래를 이어가고 집중선전대는 작업을 멈추고 주민들을 모아 정치 강연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0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수원 24도, 춘천 23도, 영월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29도, 춘천과 영월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 25도, 세종과 천안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세종과 천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도에서만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이어도 27도, 제주 26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 이어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는 비 소식 대신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삭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와 삭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삭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사리원은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개성 23도, 장현 22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북청과 해산, 운기,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과 청진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성진 20도, 운기 19도, 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해산 29도, 성진 25도, 청진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종일 이어질 전망이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루 종일 매 순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북녘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방송 청취 소감이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노동자 탈북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 나눌 수 있으신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어느 차량 수리업체 광고에 적혀있던 가격표입니다. 조건에 따른 시간당 수리비라는 표였죠. 알아서 맡기면 $100, 수리하는 걸 지켜보면 $150, 당신이 날 도우면 $175, 당신이 고치던 걸 나에게 맡기면 $200, 당신이 고치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250, 당신이 고치는 걸 내가 지켜보게 하면 $300라는 가격표였죠. 한 운전자가 차량에 붙어있는 이 가격표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똑같은 수리를 맡겼는데 심지어 옆에서 일을 도와도 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다른 모든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지, 가장 좋은 길과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심을 바로 알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인생의 항로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을 즐기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를 맡기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그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니 나로 안전하게 달리게 하셨고.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그 은혜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어서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0: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은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곧장 우리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아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처음 저희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자매님께서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첫 발을 내딛으시고 지금 1년차 되셨는데 이곳에 오시자마자 요양보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보람차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 진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또 여쭙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물론 여기 오기 전에 무수한 선택 가운데 사선을 맞아요. 넘어서 오셨지만 그런 진로 가운데서도 기도해보셨을지도 궁금해요.
0: 네네, 저도 기도는 많이 했어요. 비록 그 하나님을 알기는 중국에서부터 알았지만 예, 그래서 그 실질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는 살아간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긴 정말 훨씬 않았어요. 예, 그 많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자니까 많이 남한테

0: 예, 좀 비난도 받을 때도 있고, 예, 좀 그럴 때가 많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내가 리해를 하면서 살기도 진짜 흘진 않았어요.
1: 네.
0: 아, 더군다나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몇 달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가, 좀 초를 나와서 도움이 만난 게 목사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1: 정착 도우미.
0: 사실은 중국에서 만난 목사님도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연기가 끊어졌거든요, 제가.
1: 네.
0: 예, 연기가 끊어지다 나니까 나 되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이렇게 연기가 끊어져가지고 찾지 못했는데, 대문교 와서 저는 그래도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예,
1: 네.
0: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후원을 준게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너무 감사해갖고, 아, 비록 내이 목사님을 찾아서 방전을 받자든지,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착하기 힘드니까 방전을 받자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목사님한테 나는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하나원 있을 때 찾았거든요.
1: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0: 일요일마다 교회들이 들어와서 이런 종교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았지요.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들이 알았는데 방조를 좀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가 하고 좀 찾았겠지요. 근데 좀 모른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지 내
1: 네.
0: 힘으로는 이렇게 대한민국도 무슨 5천만 남아되는 인구에서 찾기가 더 훨씬 않거든요. 그리고
1: 그쵸.
0: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찾아주실 거다 믿었어서 믿고 소리 기다리자. 어쨌든 기다리면 찾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희 도우미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한테 물어봤죠. 아, 나는 이런 목사님 이렇게 방조를 받았는데 찾고 싶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연락처를 주고 그래서 찾았는데 이런 말을 할수 없이 진짜 자기 가족을 찾은 것처럼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날 때까지 몇 달을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 네.
0: 그때는 그저 그렇구나 생각하던 게 지금 이래서 마음이 팍 달래지는 거예요. 저로서도 저도 모르게 저리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새 출발을 할수 있게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래갖고 내가
1: 네.
0: 이 땅에서 내가 결심한 대로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힘들지만은 다시 하나원에 들어가서 두달 동안 교육받는 것도 훨씬 않았어요.
1: 네.
0: 길도 모르고 진짜 내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이 차를 탄 것도 바로 몰라서 한참 기다리다 이렇게 왔는데 시간 많이 걸렸는데 다시 그 길을 가는 것도 4시간 정도 거의 걸리는 것 같아요.
1: 가는
0: 그까지
1: 길이 네
0: 가는 게가
1: 시간이지만.
0: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시간을 내줘서 갈 때마다 데려다주고
1: 와.
0: 올 때는 저희끼리 비로 오지만은 그래도 찾아올 수 있게끔 길 방향도 다 알려주고 진짜 그러니까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1: 그래서 처음에 입국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곳 남한에 오셨을 때, 아, 나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택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어떤 소망을 이곳 정착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를
0: 맞아요.
1: 경험하면서 아, 내가 가졌던 그첫 소망을 실천해야겠다 해서 하나원으로 다시 교육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 받으러. 4시간이 왕복 오고 가는데 4시간만 해도 정말 먼 거리거든요. 근데
0: 가는 것만 그렇게 걸렸어.
1: 하루에 8시간을 교통편에서 보내셨다는
0: 아니,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나 가서 일주일 공부하고, 금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 다시 들어가고.
1: 세상에. 그런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셔서 그래도 지금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목길목으로 인도해

0: 주시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또 내일은 모레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기대가 되면서요. 오늘은 저에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경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님의 이곳에서 이야기, 그리고 또 북한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머문 시간도 있으시잖아요. 중국에서의 이야기,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함께했던 함경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의 간증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그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든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그 순간순간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한국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의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본문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범사에 감사거리 찾으려고 하면 믿음의 날개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뭐 바울도 뭐 빌리그레암도 아브라함 링컨도 그

그들에게 온갖 시련의 광풍과 연단의 폭풍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했기에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날개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렇다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그 믿음의 날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영광의 열매를 희소력조차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은요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매사 의심하면서 따지고만 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의심할 건 의심하고 믿을 건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날개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병들어가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 목적은 더 이상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에르 개고르의 들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훨훨 날아다니는 들오리인데 어느 날 본인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집오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집오리 하는 대로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날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했다. 기억하시죠? 교회에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사느나 은혜의 세계로 비상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신앙의 죄악을 토해내고 믿음의 날개를 가동시켜서 비상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저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각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쳐부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한다고 할 때에 침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몰려들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경로대학 우리 어르신들이 강의 때 배운 건데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 보면 빼앗다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 힘센 사자가 가녀린 짐승을 낚아챈다고 할 때에 빼앗는다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동신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저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어떻게 사용돼요? 진노하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습니까? 아주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운명이니 발자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에 남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진노하려고 하는 믿음의 날개로 웅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 오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영광스러운 말씀이 열매 맺는 상태입니다.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영광 얻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을 얻으려면 영적 전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는

하고 땀 흘리고 팔에 쥐 나도록 뛰고 이럴 때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노는 있어야 영광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삼가 듣고, 그러려니, 죄성 있는 우리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쩜 그렇게도 유명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것은요, 교만, 욕심, 게으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침노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아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영광을 원한다면 좀 게으름 침노해야 돼요. 못된 습관 침노해야 돼요. 죄악 침노해야 열매 맺는 거룩한 침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자 아니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니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광, 영광, 죄악, 불신앙, 진노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고야만은 거룩한 진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준이 뭡니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분위기 때문에 하다가도 어려움 닥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기꺼이 전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장사치였어요. 남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운명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 장사하는 그 장애물을 침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진노는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진노의 1단계가 드디어 완성돼요. 진실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새롭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아니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직도 내게 새로워 있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는 거야.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드디어 여러분은 영광의 열매를 쟁취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초만 되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근데 열만 내면 열매 맺나 봐요. 안 맺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작심삼일 알잖아요. 뜻은 있지만 의지가 약하면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같아도 기도하잖아요.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감동은 받는 것 같은데 의지가 약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거 믿고 내가 이 말씀의 파트너가 되리라. 그런 거룩한 진노가 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은 진짜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0: 사랑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비 긍휼을 베푸실 생각도 안 하시고 토해내리라.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죠?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미지근하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의지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근데 의지는 강한데 냉혈한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냉혈한들은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도 가슴이 차갑기만 해요. 앙상한 뼈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 의지에다가 반드시 뜨거운 처음 사랑, 열정,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선지자의 롤 모델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열정이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생기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고 뜨거운 열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날개가 저절로 피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즘 믿음의 날개가 뭐 피상하지 않고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만 한다, 그거 뻔합니다. 겉모습은 그런 거지만 내면은 주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함이 없고 믿음의 날개는 멈추고, 그러니 시간 지나면 쭉정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진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거룩한 진노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고 의지도, 냉혈한 같은 의지는 안 되고 뜨거운 처음 사랑 가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한번 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1: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0: 저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상 받는 건 딱 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금메달 줄 만큼 풍성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건 뭐냐? 노아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니까 지금 지구촌에 사는 80억 명 정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포로였던 에스더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본인도 살고 사촌 오빠 모르독에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룩한 진도 네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뒷받침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럼 지금 내게 거룩한 센스가 있어서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실래요?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인 케네스의 글입니다. 케네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그래, 이 문제를 평생 연구했던 그가 신성한 곳과 삶의 의미 탐색이라고 하는 논문을 2005년도에 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일, 똑같은 걸 경험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우연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느끼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때 수백 명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만이 내가 여리고의 세무서장, 세무서 중에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다.

했지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니까 남들이 손가락 칠 거 뻔히 알고도 무화과나무 올라갔잖아요. 왜? 거룩한 해석을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자,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거룩한 개입으로 보니까 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센스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언제냐? 자기하고 원한을 샀던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자기에게로 오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처자식밖에 없잖아요. 짐승밖에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란 비안을 세우고 추진시키고 그래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더니, 저 말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야곱. 그럼 홀로 있을 때 400명이 덮치면 어떡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겁이 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전사와 날이 새도록 생사를 건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싸웠던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깔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분들은 천사라고 해석해요.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천사도요? 천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뭐 천사를 이겼건 하나님을 이겼건 다 이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긴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천사로 해석한 그 의견을 따르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건 날이 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웠다. 진액 빼가며 최선 다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철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아예 철야한 경험이 없구만요. 자, 여러분이 운동 아무리 잘해도 헤비급 챔피언하고 밤새껏 싸울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밤새껏 하기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전사와 밤새껏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근성이. 얻어 터져. 그래서 한번 또 해봐. 해봐. 이런 사람 막 깡패들 또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성이 있는데 근성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사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서만 털도 많이 나고 터프해가지고 힘센 줄 아는데 실은 야곱이 더 힘이 셌을 거라고 봐요. 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핏덩이가 예서 발 잡고 나오잖아요. 아,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니 꼬맹이가 핏덩이가 그럴 정도면 이 힘은요 타고난 겁니다. 그 타고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9장에 나와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뭘 옮기고 많은 짐승들을 키우는 그 물, 우물이 큰 겁니다. 우물 크면 돌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한번 해봐요. 참으지 않게 요만한 거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한 것을 혼자 움직이겠어요? 당시 고대문은 전승하면 서너 명이 움직였답니다. 그래 돌이 움직여졌대. 그런데 야곱 혼자 움직인 거예요. 제가 야곱이라면 내가 털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요. 내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게 바로 야곱.

0: 그 이하고, 그래, 성경 보려면 자세히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인까지 동원시켜서 천사와 밤새껏 씨름한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야곱의 환도뼈 급소를 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급소 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을 보고 천사는, 야, 지독한 인간이네, 지독한 인간이네. 도저히 해볼 수가 없네. 하나님도 그 이상은 수를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요, 씨름하고 나서 천사와 야곱과 대화한 것을 하나님이 녹음해 둬가지고 녹취록으로 나온 게 창세기 저 말씀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에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해가 돋았고. 여러분, 야곱이 열두 지파에 조상된 건 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렇게 된 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침노함으로. 이게 바로 거룩한 침노입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밤을 새워 싸웠다 이걸 환기시키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 새로운 태양을 마치 만든 사람 마냥 빛된 행보를 걸어갔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침노하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실 거다. 그러면 그럴 때 주시는 거 보고 아이 괜히 줬네, 아이 아까워, 아이 아까워 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는 미국 역사의 외교와 정치에서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던 사람이 존 밀턴 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 때는 아들과 같은 비서 역할을 했고요. 미국이, 영국이 지배하던 영향력이 국제세계에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시도하려고 하던 무렵인 맥킨리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한 격인 국무장관했고 루스벨트 대통령 때도 또 한번 국무장관했던 분입니다. 장로교 교인이었던 이분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 침노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찬송을 이분이 작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 460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부터는 운명소리 하지 말고 발자탓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거리 찾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30에서 80mm가 되겠고 함경북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대구와 광주, 부산, 목포, 포항이 26도, 강릉과 대전, 여수가 25도, 서울 24도, 춘천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0: 입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강릉이 33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32도, 함흥과 대전,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가 29도, 해산 28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지만 주님의 안전한 손길이 여러분의 걸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셨던 찬양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송에 이어서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명을 안고 전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치유의 연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를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지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질병에 걸린 자로서 모든 소망이 끊긴 상태였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동이 불편하고 자신을 돌봐주는 이가 곁에 없었던 그가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을 확률은 거의 희박했기에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병자를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더니 고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 삶을 얻은 병자는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고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소망을 금세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바라며 기도하는 문제나 아픔이 있기도 하지요. 38년 동안 병을 치료하고자 바라고 기도했던 그 병자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만 소망을 이루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절망 중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바라보며 만남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귀한 찬송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을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잘 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강조하거든요. 말씀은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지 않으면 말씀은 문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켈빈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은 특별히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이 없이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사람에게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우리 신앙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나눌 부분이 많지만 얼마 전에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보고 들은 바는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말하거든요. 거길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이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자기 보실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게 낯설어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옆으로 가버렸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처럼 짬뽕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종교가 뭐예요? 있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종교가 요구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나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 그 신에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한 가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만 바뀐 거죠. 하나님에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몇 줄 아래?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말이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처럼 미쁘시고 그러고서 그의 죄를 사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행함이라는 단어의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어둠이면,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이 부분 읽는 이유는 이 다음 절과 이 절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4절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에 진정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쭉 나열해요.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그 중 하나는 순종하는 삶인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얼마 전에도 보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당연히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닥터 D.L. 에이킨이라고요. 이분이 사우스 이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미국의 미남침례교단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 구절에서 요한일서를 두고 한 말인데 이제 성경 전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분리될 수 없어서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적, 도덕적, 영적.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눈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다 있어야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빌립보 3장 거기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 책마다 약간의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걸 의미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전체가 학자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빌립보 3장 전체가. 그래서 영어책이건 한국말로 된 것이건 요즘 제목은 학자들이 다뤄놓은 건데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되게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그 뭐죠?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육체를 의지하면, 자기 행실을 의지하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들을 개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갈라디아 전체에서 사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서신서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했고 그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예수를 자랑하고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걸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면. 여러분 나눈 대로 봉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어로 주일 오전 예배를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합니다. Service, 예배를, 섬김. 독일어로 예배를 Gottesdienst라고 합니다. God's Service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함의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신 후에 집중적으로 이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거든요.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성경이 그렇듯이.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가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한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그 부분 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책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용하는데 예배에 대한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냐 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예배가 쇼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근데 그 책에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할 이단이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한 부분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 에이든 토저가 정확하게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기 다 이 요약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물러서 살펴볼 텐데

이한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날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중직들이, 재직들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기 비춰본다면.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나 포도교회는 많이 나은데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이 부분에 무장되니까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즉흥성입니다. 즉흥성.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 즉흥성에 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설교만 해도 그래요. 성령 인도를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말씀의 본체신데도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예수님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본체가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무질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무질서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는 즉흥성을 말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예배 중에 즉흥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했던 알트킨들 목사님도 참되고 열정적인 예배의 특징은 즉흥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한 가지 특징은 즉흥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에서도요, 핵심은 결국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죠. 세 가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예배 두 번째 요소죠. 성령의 조명과 예배.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아는 거라고. 우선 하나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예배로 주님을 구해 나갈 때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의 조명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 볼 수 있는데, 고린도 14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알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 언제를 말합니까? 예배를 모일 때를 말합니다. 그 명확합니다. 그 구절에 보면 예배로 모일 때.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또 소그룹 예배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모일 때 너희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되 계시, 여기는 예언행사를 말한 것 같습니다.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12장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manifes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춤추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0: 두 개의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시간 이랬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바이올린 나오고 이렇게 하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운행하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절연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도 선교적 삶을 사는 자원이 결국 성령이시니까 열려져 있고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더 구하고 따르기를 추구하면서 자라나서 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루시는 자리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본 우리 삶에서 그렇게 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용서하면 할수록 영혼은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용서해야 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하면은 상대방도 나도 함께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라는 희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 영적 불안정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신낱 같은 희망을 상징한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상징주의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그림에는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 듯 말 듯한 빛을 내면서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버렸지만 연주할 한 줄은 남아있는 상태. 어두운 하늘이지만 빛을 비추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지만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희망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는 세상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는 희망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는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천국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학교회 시온 찬양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의 보혈은 바리톤 하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동안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으로 주제를 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긴 시간을 거쳐 이 양의 여정의 마지막 목자의 집, 여호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모든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양이 마지막 도착한 종착지 여호와의 집. 지금 여호와의 집, 목자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모든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양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살래요.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나 목자의 집에서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살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마지막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목자의 집, 천국이 내 인생 여정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목자의 집,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붓하고 물감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연 끝에 양이 목자의 집, 여호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은 안 보여. 도착해서 뒤돌아보니 보여.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온 녀석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보여. 목자의 집 딱 도착해서 뒤돌아보니 거기까지 따라와네. 그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따르리니라는 말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추격한다.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처음부터 이 지점까지 나를 추격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천국 가서 뒤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를 끝까지 따라오고 추격하고 있는 이게 보여. 여러분은 뭐가 연상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라 하잖아요. 끝까지 나를 추격하고 있는 이것, 뭐가 연상이 됩니까?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 중근동 지방, 양을 키우는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목자가 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양을 때로는 끌고 갈 수 있도록 양치기 개를 풉니다. 지금도 그래요. 튀르키예, 요르단, 이스라엘 가보세요. 양치기 개가 있어요. 그 양치기 개가 끝까지 다윗이라는 양을 천국 갈 때까지 딱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따라와요.

누구요? 얼마 동안요? 평생에. 평생토록 따라온 거야. 내가 힘든 날 1, 2년이 아니고 평생토록 내 평생에 양치기 개, 이 개 두 마리가 나를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개 두 마리 이름이 뭐죠? 한 마리는 선하심, 한 마리는 인자하심. 선하심이라는 개 한 마리, 인자하심이라는 개 한 마리, 양치기 개 두 마리가 주인의 양 다윗을 끝까지, 목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안심이야. 죄가 없어, 더 이상 죽는 게 없어. 여기까지 이 개 두 마리가 끝까지 따라와 추격을 한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맹수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목자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풀어놓은 양치기 개 두 마리예요. 나를 언제까지 따라왔다고요?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나를 따라왔어요. 여러분, 여기 선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영어로는 굿. 개 이름이 굿이야. 토브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양치기 개는 어떻게 하든지 주인님의 양을 좋도록 만들어요. 시련과 눈물도 유익하게 만들어. 그게 토브입니다. 또 한 마리 개는 인자하심, 그 유명한 히브리 말 헤세드입니다.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사랑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랑이냐? 푸르르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 절대로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오늘 사랑하셨다, 내일 냄비처럼 탁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 여호와 그 언약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여 조심하여 죄한지요, 전에는 50점인데 이번에는 70점이야 통과,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 엎어지지만 그분의 언약,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음마. 아, 이 두 마리가 끝까지 따라오네요. 평생 동안 뒤돌아보니, 여러분도 천국 가서 뒤돌아보면 이 개 두 마리가 따라온 게 보여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토브, 선하심, 여호와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추격하여 지켜내셨구나.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그죠? 진짜 감동이죠. 감동. 동시에 앞으로도 나를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반드시 나를 추격할 겁니다.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 앞으로도 여기까지 양치기 개 두 마리, 토브와 헤세드가 여러분을 추격하고 여러분을 지켜냈다면 앞으로도 이 두 마리 양치기 개는 여러분을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가고 계셔. 눈을 열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앞에서 여러분을 끌고 계셔. 뒤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풀어놓은 두 마리 개, 선하심과 인자하심,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의 평생을 이렇게 했다는 것.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처로 옮깁니다. 다윗은요, 한 평생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좋겠다,
이게 언약궤가 단순한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거든요. 그때 다윗이 찬양한 게 역대상 16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그 중에 한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토브.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18번은 여호와의 토브, 여호와의 헤세드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죠? 내 평생토록.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심입니다. I am a king. 내가 왕이지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나는 게, 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토브와 여호와의 헤세드가 양치기 양처럼 지금도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그때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찬양이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의 찬양의 핵심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이런 찬양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이 찬양을 해요. 여호와의 토브, 여호와의 헤세드가 무궁합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 노래한 것도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토브, 여호와의 헤세드.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양치기계 두 마리가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고백을 뜨거운 눈물로 할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토브,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추격하여 나를 지켜주셨군요. 야곱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창세기 48장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야곱의 말년 중에 말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얼마 전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8장 15절.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셨는데 언제부터 기르느냐?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정확히 출생 때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노인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르다는 말 있죠? 이 기른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요, 풀을 뜯게 하다, 목자가 쓰는 동사예요. 그럼 직역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풀을 뜯어 먹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죠? 목자요, 목자. 목자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나를 풀을 뜯게 하신 하나님. 야곱은 고백하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아무리 꾀가 많고 술수에 능한 인간 야곱이지만 목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풀을 뜯어먹게 하신 목자셨구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I am a king,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하면 돼,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간입니까? 거짓말 잘하고 교묘하고 술수에 능하고 믿음은 좋지만 참 부족한 인간 아닙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다 겪어요. 그런데 목자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야곱을 끝까지 따라붙게 하셔서 야곱을 지켜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다윗이 목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자 여호와께 마지막 고백을 해요. 이른바 최후의 고백. 여러분은 마지막 고백을 뭐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 다윗이 목자의 집에 탁 도착

도착하여 목자에게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 6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은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은요, 내가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와닿죠? 여러분, 목자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목자의 집에 도착을 했잖아요.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서 시계만 쳐다봐. 아이고, 곧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어떤 집에는 이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어.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 여호와의 사랑에 감격한 겁니다.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 목자의 집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성도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 여호와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내 평생에 부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목자가 이끌고 뒤에는 양치기계 두 마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를 따라붙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윗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잖아요. 그 목자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대.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별장입니까? 어느 바닷가의 호텔입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 내 목자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대.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의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적 관점, 하나는 현재적 관점이에요. 미래적 관점에서 내 목자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목자 여호와의 집, 그 천국을 사모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 신앙은 이상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목자의 집,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당연히 살고 싶어야죠. 우리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은 목자의 집,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인생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인생은 직선이에요. 딱 한 번.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여정 마지막 종착지는 목자의 집, 천국입니다. 마귀는 또 태어난다.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죠.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죄 용서를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인생의 여정을 마쳐 죽음이라는 그 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양은요, 목자의 집으로. 아버지 자녀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미래를 바라보고 나는 그 천국 우리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의 집은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목자 여호와의 집은 어디게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 땅의 성전. 미래적 관점에서는 이 땅 넘어 있는 천국. 현재적 관점에서는 이 땅의 성전.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목자가 너무나 좋아. 심지어 선한 목자 예수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 목자가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다윗이라는 양은, 김대훈이라는 양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목자의 집에 살고 싶고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목자의 집에 무슨 마음으로 올라오셨어요? 또 뭐 오늘 개 하나 탈 번호가 됐습니까?

또 오늘 뭐 내 나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토브와 헤세드 양치기계로 나를 눈을 떼지 않고 추격하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그분의 사랑에 이미 나는 무너졌어.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의 집에 와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여러분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목자의 집 성전에 올라올 때 그게 제대로 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목자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슴이 무너지기를. 나쁜 말 아니에요. 이 심장이 나의 목자 주님의 사랑에 무너져야 돼. 무너지고 나니 그분의 집에 올라가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 목자 우리 예수님과 이 한두 시간을 머물고 싶은 거야. 이 목자의 집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라는 게 다윗의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답이 있어요. 자 시편 27편 4절 이 2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 이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아직 평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집 이꼴 성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대. 그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머물고 싶대. 그런데 27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보관그릇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의 뼈대를 만든 분이 있어요. 18세기 청교도 목사 미국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핵심,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 하나님 복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도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룩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싶습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나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머물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이 집에 계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를 사모,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의 목자 내 주님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양치기계 두 마리 토브와 헤세드를 끝까지 나에게 붙여 마지막까지 나를 추격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죽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야. 이 선한 목자 나의 주님을 덥게 사랑하고 싶어. 그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웅장하고 멋있고 어쩌면 나의 고백으로 삼을 만한, 아니 이거는 나의 고백이어야 해.

마지막 결론. I am a king. 나는 왕이야. 나는 담임 목사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너.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셨고 주님이 붙여주신 참 충성된 양치기 양 두 마리 여호와의 토브, 여호와의 헤세드가 끝까지 나를 추격하셔서 나를 지켜낸 거예요.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야. 목자의 사랑이야.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 목자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천국도 그런 곳이고 이 땅에 있는 목자의 집, 성전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싶습니다. 그분께 깊은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초량교회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H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무실감리교회 김반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에서나 기업에서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학교 기관을 비롯해서 군대, 이 나라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직의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해보고자 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그리고 아주 특별한

네, 최명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메드리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붙잡으면서 출발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엔 왜 이렇게 두려움의 감정이, 혹은 이 지침의 감정이, 또 머뭇거리게 하는 감정이 왜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잘 아셔서 그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유 없는 불안감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취하면서 정말 활기차게 한번 이 아침 출발해보면 좋겠어요. 힘차게 출발하신 그 발걸음에 부산극동방송이 정말 옆에서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힘,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과 함께 키워드 서머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함께 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요새 SNS에서 한창 핫한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몇 번 나올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그리고 원더풀 카운셀러 세 곡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볼게요.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4분 36초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키워드 서머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앞서서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몇 번 나왔을까요? 라고 깜짝 퀴즈 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365번입니다. 네, 그런데 365번, 366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정확한 횟수는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 8078번님 또 8007번님 이렇게 다 365번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165번도 있네요. 네. 하지만 정답은 365번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키워드 선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오늘 키워드 썸머인데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나의 믿음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동일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기도문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효섭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물드는 삶 찬양 함께 나누고요. 오늘의 묵상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역시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찬양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묵상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응답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마음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조급함 대신 평안을, 염려 대신 감사를, 그리고 두려움 대신 기대를 품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응답보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오늘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키워드 믿음, 오늘의 묵상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을 주제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기보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믿음이 제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말과 선택, 삶의 태도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응답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제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 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서머로 함께했습니다. 믿음을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믿음을 주제로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결단의 기도까지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8시까지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 풀 패키지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조급함 대신 평안을, 염려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그리고 나의 삶에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아침 우리가 힘찬 발걸음 나아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름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 역시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1: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토기장의 손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교회와 나라, The Church and Nation Remolded in the Potter's Hand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상한 장소로 보냅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전쟁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 즉 도의 공방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과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의 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흙과 끊임없이 돌아가는 농로와 그리고 장인의 손입니다. 흙은 스스로 자기 모양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장인의 손이 방향을 정하죠. 그런데 어떤 흙은 부드럽게 순종하지만 어떤 흙은 굳어져서 손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와 권력의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죠.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에게 아부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를 외쳤고 정치 권력은 신앙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백성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 손 안에서 갈라지는 진흙처럼 잘못된 길로 파멸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무시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개인 경건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교회와 나라를 다시 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God remolds a repentant church and nation.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에 보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고 말합니다. 토기장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야 제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가끔 흙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도자기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터짐에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금이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다, 망가지다, 파괴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유다는 단순히 실수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터진 흙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른 것을 만들더라 예 만들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입니다. 창조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한국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교회와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선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살 길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둘째로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악함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와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God judges a hardened church and nation. 유다는 하나님의 회개 명령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불의는 섞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면 충돌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완악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쉐리루트입니다. 굳어져 버린 고집과 변하지 않는 완고함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J.A. 탐슨은 예레미야서 주석에서 유다의 비극은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인 마취입니다. 죄를 보고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독재자의 사악함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들어도 불편해합니다. 거룩이나 정의보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부정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시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왕 찰스 스펄전은 죄를 웃으며 다루는 시대는 심판 직전에 있는 시대라고 일침을 날리며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은 깨어진 시대 속에서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raises the church as watchmen in a broken age. 본문은 단순히 악인의 멸망만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시죠. 교회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옳았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도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편안하다, 바벨론의 침공이 없을 것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가짜라고 정죄했던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0: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와 권력을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과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법은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결혼도 반드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독재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은 견제해야 마땅합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에게 침묵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침묵하지 않았으며 아모스는 부패한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고문을 당하며 살해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만 침묵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소망은 정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인간 권력은 결국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의 손아래 회개하는 교회와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알려주시지만 완악함을 붙드는 교회와 나라,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나라는 결국 깨지고 멸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전능하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 아래로 겸손히 돌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악한 독재자의 불의와 사악함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 긴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진리 없는 민주주의는 선동이 되며 회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진리를 선포하라, 회개를 외치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왜냐하면 교회가 잠들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빚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7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펀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628-22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1-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게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립니다. 염태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0: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모난 블록 하나로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훔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 레고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1932년 덴마크의 목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레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레고사는 오늘날까지 완구 업계에서 압도적인 매출 1위를 달리는 그런 장난감 회사입니다. 그런데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은 이 거대 기업도 한때 파산 직전에 끔찍한 부도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비디오 게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버튼만 누르면 건물이 뚝딱 지어지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다 보니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수백 개의 플라스틱 벽돌을 일일이 자기 손으로 쌓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수고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레고의 경영진은 서둘러 사태를 파악하고 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레고사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테마들과 콜라보하여서 더 많은 신제품을 쏟아냈고 제품당 블록의 개수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심지어 블록이라는 본업에서 벗어나서 직접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그런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내놓은 이런 해결책들에도 불구하고 2003년 레고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고 맙니다. 이에 레고사는 회사를 살릴 구원투수로 36세의 요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를 CEO로 임명합니다. 당시 레고사 역사상 이 일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창립 이래 이어져온 가문세습 경영의 체제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외부 출신 전문 경영인에게 이 회사의 지휘봉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크누스토르프는 자신이 발탁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전권을 위임할 테니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내라는 것이었죠. 경영권을 잡은 그는 기존 대처 방안들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앞선 경영진들의 위기 진단과 회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는 레고사가 블록을 버리고 디지털 트렌드를 쫓아간다. 이건 경쟁력이 없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레고라는 이름에 담긴 본연의 의미처럼 레고를 블록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것, 그것이 레고 고유의 가치인데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크누스토르프는 먼저 디지털 트렌드를 쫓느라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적자 사업들을 다 정리합니다. 동시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던 스타워즈나 해리포터 같은 외부 브랜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레고만의 독자적인 그런 스토리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스토리가 일본의 닌자를 테마로 한 레고 닌자고였습니다. 레고 닌자고 시리즈는 초대박을 치며 이 레고의 독자적인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단했던 유아용 장난감 듀플로 시리즈를 다시 생산했고 성인 마니아들을 위한 고난도 테크닉 시리즈도 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크누스토르프는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만한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 가능한 이 레고만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던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부도 직전에 위기까지 내몰렸던 레고사는 이후 13년간 유례없는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세계 1위의 장난감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크누스토르프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기에 레고사는 파산 위기가 오히려 찬란한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CEO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복잡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방법을 따라 성경적 가치를 쫓으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문제의 진단과 해결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왜 쳐들어왔던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공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는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었던 거죠. 사사시대 초반에는 이 공식이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의 회개를 하려고 하기보다 회개하는 척을 했습니다. 급기야 사사시대 말에 이르러서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영적 마비 상태까지 이르고 말게 되죠. 이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훈육 공식이 먹히지 않는 이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에 능한 젊은 용사가 아니라 이 다 늙은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사사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를 사사로 부르시며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엘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식들 홈니와 비느하스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 아들들이 회막에서 온갖 행실들, 온갖 악한 행실들을 저지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엄중히 꾸짖지 못했습니다. 영적 마지노선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으니 백성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더욱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시 징계의 매를 드셨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침략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웃나라와 단순히 군사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블레셋과 맞서 싸우다가 크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아민. 전쟁에서 무려 4천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허망하게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됐는가? 어째서 4천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은 엉뚱한 곳에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서가 아니라 능력의 부족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전장에 가져다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기만 하면 과거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수많은 대적들이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었듯이 블레셋 군대도 자신들에게 완전히 패하게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종교적인 부적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이지요. 잘못된 진단과 엉터리 해결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승리하기는커녕 1차전보다 7배나 더 넘는 3만 명의 군사가 사륙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장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어째서 더 크게 패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궤 안에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했기에 그래서 이렇게 참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가장 먼저 돌아보고 진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너희가 나와 올바른 관계들을 잘 맺고 있으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아멘. 반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희의 인생길이 막히고 혼란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와 혼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섭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첫 단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맹인에게 그의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생명과 열매는 이 가지된 우리가 나무 대신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잣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진단합니다. 예술가는 인생의 갈등과 허물을 마주할 때 예술과 아름다움의 부재에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교육가는 사회의 혼란을 바라보며 교육의 부재에서 문제를 찾죠. 그리고 경제학자는 삶의 위기를 겪을 때 자본의 부재에서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러한 진단과 해결책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은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진단과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실패와 혼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적 잦듯이 언약궤 가져온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동안은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해서 방치했던 그런 나의 죄의 문제는 없었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고 올바른 관계 위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잘못된 진단을 하고 엉터리 해결책을 제시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의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백성들은, 장로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는 결코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엘리가 최후방이고 마지노선인데 이 엘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엘리는 중심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평소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잘 지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보내주시오 이런 요청을 했을 때만큼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도대체 너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꾸짖고 야단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는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 협조하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실로의 회막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의 회막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엘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엘리가 언약궤 내어주지 않으면 언약궤는 절대 전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언약궤를 호송하는 일까지 맡겨서 언약궤를 전장에 내보냈습니다. 엘리는 어째서 언약궤를 내보냈던 걸까요? 엘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게 잘못인지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는 장로들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야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 아들들이 회막에서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잖아요. 백성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면 상식적으로 백성의 장로들이 엘리를 찾아와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엘리 당신의 아들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당장 제사장직에서 박탈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문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지도자 사무엘도 노년의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듯 이들 역시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들의 문제로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이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못 지내겠다. 사사 체제 자체를 바꿔달라. 그렇게 심각하게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의 장로들은 왜 아무도 홉니와 비니하스의 문제로 엘리를 찾아와 항의하는 이가 없습니까? 왜 다 침묵하고 있습니까? 엘리와 장로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뒤를 봐주며 야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제사장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엘리와 장로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서로 야합을 하고 있었으니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엘리가 막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엘리는 장로들에게 동조하면서 이참에 나도 언약궤를 내세워서 공이나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언약궤를 전장까지 호송하는 그런 임무를 맡겼던 것이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서로 야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또 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게 되죠. 만약에 엘리가 언약궤를 내놓으라는 장로들의 요구에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 정치적 야합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내며 자신의 죄악과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라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3만 명의 백성이 살육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이 자기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런 비극은 면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끝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최후 마지노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지켜 이스라엘의 최후 보루가 되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향력을,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황폐해져 있던 예루살렘에다가 어렵게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함께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제안을 해옵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당시 예루살렘의 환경은 아주 열악했기에 성전 건축도 건축이지만 백성들의 의식주를 당장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맙게도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이들과 손을 잡기만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인력과
물자와 네트워크

0: 워크를 사용해서 성전도 빨리 짓고 예루살렘 재건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공동체가 자신들과 타협하고 야합하게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 혼합주의와 불신앙이 섞이게 되면 성전은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민 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돌변해서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 페르시아에 거짓된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가까이 멈춰지게 되죠. 그럼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야합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명을 지켜서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해내고 맙니다. 믿음을 지키면서도 사명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공사 중단이라는 큰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야합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흑 아니면 백입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내가 편한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서 버티는 그런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는 엘리의 결말과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결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끝에 어떤 결말을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택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고 기업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결은 블록이라는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영적인 본질을 지켜내면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시고 영적인 본질을 지켜내며 살아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넘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렸습니다. 염태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사랑은 진짜 뭘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막상 마음이 지치고 무거울 땐 그 어떤 말도 깊은 위로가 되진 못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곡,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대목이 역력하게 돋보이는 곡입니다. 러빔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준비했어요. 세상의 조건이나 계산 없이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감히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 아닐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거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곡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친 우리 영혼을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고백입니다. 러빔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노래 첫 곡 준비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따뜻한 힐링송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유종권이 노래해요.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